0: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뭐 기도를 잘하는 것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때로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없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때로는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의 예배를, 그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당시는 구약만이 있는 때니까, 선생님, 구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얼버무릴 줄 알았어. 글쎄다이.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수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 잘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잠언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 말씀드립니다. 첫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26절에 오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심을 의미합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눈으로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모든 연약한 것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병들 때 성령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앞길을 잘 모를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해 주시듯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도와주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 26절 27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빌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성령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특권이 생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어떤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능력도 없어요. 무슨 태양이, 무슨 고목나무가, 무슨 돌 부처가 우리의 기도를 들읍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는 우리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고 화를 주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때로는 답답한 일을 나갈 때에 막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뭐든지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응답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거나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했거나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기도나 어떤 기도나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나는 막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 지쳐, 그리고 기도하다가 중단해, 포기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성령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사람에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알아요. 내 영혼이 알아요. 그 뜻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같이 말씀 받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어요. 다 가르쳐 주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로 하여금 모든 걸 가르치기인데,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해요.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버뜩버뜩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세요. 어떤 일이든지, 저는 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큰 것도 기도하지만 소소한 것 많이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오.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오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1년, 2년, 3년, 6개월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완전히 빼빼 마르고 산천초목이 다 죽고 막 그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비가 우연히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가 우연히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 음전자를 가진 구름과 양전자를 가진 구름이 만나면 거기서 번쩍번쩍도 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비가 쏟아지지, 뭔 하나님이 주신다요? 아니에요. 시편 147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비를 주신다. 또 시편 65편, 단비를 내려서 밭구랑이 물을 넉넉하게 이르게 하시고, 시인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에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면 여호와께서 비를 주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비 안 온다고 기우제 드린다고 비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엘리야 선자가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이 대지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게하시 종에게 저쪽에 구름이 일어났나 봐라 하니까 구름이 없어.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하고 일곱 번째까지, 열일곱 번째 기도하는데, 선지자님, 선지자님, 저 지중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옆에 있는 산이에요.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됐다, 내려가자,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하여서 빨리 마차를 몰고 왕궁으로 가라. 큰 비 와서 길이 막힐 것이다. 하자 이내 그 작은 구름이 막 확 다 덮어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달려서 아합 왕보다 먼저 달려가요. 그런 일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갈멜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일곱 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서 응답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둘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둘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오늘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신앙생활 중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요. 제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여기에 교리적인 것은 별로 없어요, 이 말씀에는. 그러나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는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28절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 여러분 우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건 내가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충족돼요. 근데 첫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따라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 인생이 안 되어도 꼬여도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아. 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될 줄을 믿으니까,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좋은 길로 인도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그 밤에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상하게 고기가 없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물을 내리면 그물 속에 그래도 여기저기 막 붙어가지고 막 두둑두둑두둑 막 튀는 것들이 있어야 그거 정말 재미가 있죠.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상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물 깊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더니 잠깐 자기 배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어젯밤에요 밤새도록 그물 내렸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리한 즉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즉 어마어마한 고기가 막 두 배의 채움에 잠겼어요.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젯밤에 고기를 그가 엄청나게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고기 오늘 밤에 왜 이렇게 많이 잡히냐? 우와, 엄청나게 잡혔네 하고 그 새벽에 여러분 고기 팔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려 해도 아이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평상시대라도 잡았더라면, 그저 어느 정도라도 잡았더라면 그저 예수님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나 하루 먹고 하루 먹으니까 이 정도면 족합니다. 더 깊은 데로 갈 것도 없습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잡혔어요. 안 잡힌 게 은혜예요. 어젯밤에 고기 잡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못 될 뻔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때로는 내 인생이 막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막 내 생각대로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또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 잘 되어서 예수님 떠나고 세상 나가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못 잡고 오히려 힘들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때로는 우리 인생이 꼬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힘들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자꾸 막힙니까? 내 왜 생각대로 안 됩니까? 자꾸 나를 막 괴롭히는 자도 있고 나를 막아서는 자도 있고 그런 악한 환경들도 있고 아버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평과 낙심과 좌절에서 건져주어요. 그리고 참

풀 수 있는 힘을 주어요. 능력을 줘요. 어떤 사람은요, 몸에 병이 암이 왔어요. 그 일로 교회 나와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암도 고침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암 안 걸리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암 걸리는 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죽어요. 자녀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부모가 교회 나와 구원받아. 그리고 위로를 받아. 그러면 그 자녀 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극단적인 얘기지만 내 인생에 그런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모든 기적들은 한계 상황이 올 때 기적이 와요. 사람이 여러분 정말 막막할 때 주님을 찾아요. 여기 베드로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한계 상황 때에 예수님 만나서 제자 되었어요. 이 혈루증 여인도 이제 세상의 의사들 아무것도 할 형편이 이제 없을 때에 밑바닥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없어요. 가장 힘들 때, 더 이상 도저히 내 힘으로 할 힘이 없을 때에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 이후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당한 것, 내 인생에 아픔당한 것,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배우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에게 그런 아픔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도록 왔으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열 목사라고 인생이 평탄했겠습니까? 김정열 목사라고 모든 것이 잘 됐겠습니까? 저의 인생에도 막힘이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를 자꾸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나 안 막혔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나 안 막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저를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막은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왜 내가 자기한테 고맙다고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그분이 고마워. 왜 당신이 나를 막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 김정열이 모습이 아니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대신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돼요.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무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 만나도 그것은 과정 중에 과정. 그 과정 중에 낙심할 거 없어요. 그것 지나면 정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할 줄 아니까. 여러분 산에 있는 계곡의 물을 한번 보면은요, 물이 막 쫄쫄쫄쫄쫄쫄 꽐꽐꽐꽐꽐 막 쫄쫄쫄쫄쫄 막 하면서 물소리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계곡의 물소리가 아 신경질 난다, 계곡의 물소리만 들으면 막 짜증난다,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 막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좋아요. 그런데 그 계곡의 물소리가 왜 납니까? 물이 상류에서 내려오다가 바위를 만나요. 그러면 바위를 딱 부딪히는 소리들이에요. 그게 바위를 딱 부딪히고 옆으로 획 돌면서 물이 한 바퀴 돌면서 꽐꽐꽐꽐꽐꽐꽐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가다 오면 또 바위가 또 부딪히고 또 작은 거 큰 것들이 막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리산 뱀사골 계곡 가보면 그 물이 막 바위 앞에서 싸우고 막 혈기 부리는 물 봤어요? 야 네가 나를 막고 있어. 야 네가 막 하고 막 싸우면서 하는 물 없어요. 그냥 막으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알았어 옆으로 갈게 가면서 옆으로 돌아가요. 비록 막혔지만.

그냥 돌아가요. 때로는 낙차가 있어요. 낙차가 떨어지면 거기서 더욱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여러분, 폭포는 낙차가 클 때 폭포가 나요. 사람들이 폭포를 보러 막 정상까지 막 높은 데까지 올라가요. 그 폭포의 물줄기와 소리를 들으러. 여러분, 내 인생에 낙차가 없다면 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어. 그 낙차가, 그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이 나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여러분, 장애물이 없거나 그러면 조용히 흘러요. 아니면 고인물을, 낙차도 없고 물도 방해, 그 물은 썩어요. 그 돌이 때로는 낙차가 나를 살아있는 물로, 생동하는 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어려운 거,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할 거예요. 그때 나중에서 그걸 알아요. 오, 그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무지몽매한 인간이라 나는 내 앞길만 갈려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막으셨구나. 그래서 오늘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오셨구나. 주님, 막힘도 은혜네요. 형통함도 은혜지만 막힘도 은혜고 때로는 고난도 은혜네요. 이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니 여러분의 삶에 현재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도하십니다. 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저는 하나님보다 또 예수님이라는 말을 자꾸 넣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첫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응답되도록 인도하시고, 둘째,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셋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셋째,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시는 은혜임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오늘 29절, 30절에 오면 우리의 구원이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정하셨어요. 제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알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였을까? 믿기 전도 그랬을까? 교회 나온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창세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또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후로부터 나를 지킬까? 아니면 그 전도 지켰을까? 그 전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12장 9절에 오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애굽은 죄악, 마귀, 내가 출애굽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죠. 아,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구나.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나는 그걸 몰랐지요. 오늘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아홉 가지 서정 가운데 다섯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교회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의인 삼아주셨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영화롭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아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을까? 누구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지게 돼 있어요. 본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 안 닮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말 하고 살아.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아니 오래 살면보다 사랑하면 닮아요. 근데 우리가 부부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진짜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사람은요, 부부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초저히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은 저 사람 완전히 달라. 몇십 년 살아도 내 마음도 몰라. 내 생각도 모르고 말도 달라. 그런 사람은 이유가 뭐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져요. 부부 싸움 하다가 여러분 누가 집니까? 지는 사람은 남편을 더 사랑한 사람이고 아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가 싸우면 부모 이기는,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은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닮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과 똑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것이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요? 아, 예수님 좀 닮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요? 닮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16절부터 완악한 자는 성경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을 덮고 보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수건을 벗겨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수건을 벗기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구약을 치든 신약을 얻든 어디든지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수건을 벗는 거.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주의 영광이 보여요. 구약 속에서 신약 속에서 예수님의, 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확 올라와요. 어디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영광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그 영광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으면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되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이유는, 말씀 길은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해석된 설교를 계속 듣고,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서 계속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천국에, 아직까지 우리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천국 가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돼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는 안 갔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느냐? 성경을 무조건 설교를 듣는다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그러면 아무리 백날 설교를 들어도

0: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 사람처럼 돼요. 닮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면 세상 것들이 흐려져요. 잘 안 보여요. 크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크게 다가와요. 그를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처럼 내가 점점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장 15절에 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께 뭘 잘합니까? 내 말이 예수님처럼, 나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나의 표정이 예수님처럼, 나의 삶이 예수님께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를 닮아가야 되는데,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언어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화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혈기 부리고 분노내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거 생각하고 음란한 거 보고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남을 교만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험담하고 이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힘들어하시잖아요. 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다른 것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정말 봉사 열심히 못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도와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잘 되게 하셔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 닮아져 있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입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서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뿐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

0: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시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0: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성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온기자연 성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온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지입니다. 8월 네 번째 주입니다. 아직 여름이 뜨겁지만요. 계절은 슬금슬금 다음으로 자리를 움직이고 있죠. 방학이 끝나가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아, 이런 시기에는 또 마음이 분주해지죠. 괜찮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른의 불안이 커지면 아이들은 사랑보다 압박을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른 세대가 불안하면 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어리고 연약한 사람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관리가 아니라 안정된 관계입니다. 부모가, 부모 세대가, 교회의 어른이 먼저 믿은 사람이 마음을 정돈하고 더 어리고 연약한 사람의 삶을 함께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아무 일에도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고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영예롭고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보고 들은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걱정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큰 안전감이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이 여름 끝자락 주님 안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요란한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8월 23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네, 8월 23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즐겁게 안식할 날 국립합창단의 곡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4316번님께서 부산 사상고에서 듣고 계신다고 이 찬송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드린 곡은요, 두런로 경배와 찬양의 좋으신 하나님 찬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선하신 목자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3920번님의 신청곡까지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송 띄워드릴게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4353번님, 정년 퇴직을 하고 1년 만에 보안 업무 직장을 구해서 일한 지 이제 2주일 됐다고 합니다. 격일 주야 근무라 주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시네요.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휴식 시간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 시간 감사 찬송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정말 귀하십니다. 지선님의 감사 찬송 띄워드리겠습니다. 비록 상황상 현장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더 갈급하시는 사모하시는 마음 생기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좋은 날 올 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531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들이 30대인데도 주일마다 깨워야 교회를 갑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도 자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며 아들을 위해 더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송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찬송 김의배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드님에게도 큰 믿음 주실 줄 믿고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시죠.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전해드릴게요. 2846번님, 샬롬, 주일 교회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종호 장로님의 나를 받으옵소서 찬송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는 길이지요. 오늘 끝곡 신청해 주신 곡 나를 받으옵소서 박종호님 음성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1: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은 아시오니 우리의 고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에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세상의 욕심과 안일함에 머물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믿음의 친구와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때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낙심한 영혼이 소망을 얻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길을 잃은 영혼이 말씀 가운데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김효수 올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남은 모든 삶에도 하늘의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와 주사랑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로의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선구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고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더들로라는 법률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한다는 것은 그냥 비난하거나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어떤 재판에 법적인 면들을 살펴보고 그 법의 근거에서 바울을 형사 기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거대한 종교 집단,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법적으로 고발당하고 기소당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든지 간에 로마 법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를 정치범으로 만들려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종교의 문제는 세상 법적에서 다루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다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바울 사도를 제거하기 위해 그가 말한 내용,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세상의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요건을 형성해서 필요하다면 거짓 증인을 만들기도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처럼 고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고발한 기소한 죄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소유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치적인 소유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자가 바로 바울인데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로마법에 근거해서 바울을 기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목은 불법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기독교가 나사렛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모든 내용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 이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이단. 그래서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 속에서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혹세무민 당해가지고 저렇게 예수를 추종하고 이제는 예수를 부활했다고 이 바울이 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 그것이 불법 종교다.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로마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로마의 불편함을 끼치는 이 불법 단체를 해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에서 다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하나의 예외를 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독한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법적인 절차 없이 그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제 그것을 로마법에 근거해서 고발을 하는 그 내용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법에 따르면 로마가 허락한 그 우리의 법적인 권한을 가진다면 그때 바울을 죽였어도 되는데 우리가 기회를 놓쳐서 이제 로마에 우리가 호소를 하니 이 바울을 죽여주십시오. 사형에 처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소유죄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종교 단체를 구성한 죄라든지 성전을 모독한 그 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법에 근거해서 고발,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 대한 고발과 기소는 예수님에 대한 고발과 기소와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도 세 가지 죄목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동일합니다. 정치적인 소요 선동죄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했다. 저 무식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종교적인 안정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독립전쟁을 하듯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발은 경제적인 반역죄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앞뒤의 내용은 다 빼고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세금 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을 내지 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금과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일을 한다고 지금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왕 사칭죄입니다. 예수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절대 권력은 황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가이사가 주요, 주는 가이사라고 인사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나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을 보니 예수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예수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허락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왕을 사칭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저 예수를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죄목을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 사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은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 공통점은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권력, 로마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적이 되는,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대상과 세력을 제거하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발 이후에 재판 과정과 재판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당하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버립니다. 체포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이른 아침에 형이 언도되고 그리고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아주 신속하고 거침없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고발되고 그리고 본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과정들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상당 기간 동안 요즘으로 말하면 지리하게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비슷한 죄목을 가지고 기소, 고발을 당했는데 그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 변방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촌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존중이나 배려나 절차 그 모든 것이 무시된 채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판이 끝나고 십자가형에 처해버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울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정치인이 함부로 처형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시민권자에게는 이 재판 과정 가운데 특별한 권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황제 상속권이에요. 내가 이 지역에서 재판받는 것을 나는 수용할 수가 없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러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직접적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황제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이 유대 지역에서 재판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황제 상속권을 사용하여서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예수님과 바울사도 고발하고 기소한 죄목은 비슷한데 과정과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시민권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비전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사도에 대한 고발과 재판은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크게 붙들고 모든 것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태어난 목적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자신을 팔 때에도 그리고 절차 없이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하룻밤 사이에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 재판이 이렇게 되냐고, 왜 나의 권리는 누가 존중해 주지 않냐고, 왜 이렇게 재판 과정이 일방적으로 되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침묵하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시고 그리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그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나 바울사도가 집중했던 것은 어떤 내 삶에 경험하는 사건과 나를 고발하고 나를 기소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중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경우는 바울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죽음 순교가 아니었어요. 물론 바울사도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때 결국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그도 순교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죽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바울사도에게 바울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증거하게 하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사도를 세우시고 그 바울사도를 통해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입장에서는 로마에 간 사건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기소당해서 정말로 오랜 시간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언제 내가 자유할까? 언제 내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이 재판을 벗어나서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고 내가 로마에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기소당한 상태에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에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에 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래서 전후 배경을 잘 모른 채 본문 말씀만 딱 대하면 아이고 바울사도가 로마에서 2년이나 살았네. 자, 여러분 로마에서 2년 살 수 있다. 그러면 살고 싶으시면 계신가요? 나 로마에서 그냥 누가 집 내줄 테니까 로마에서 다 살라고 하면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셨군요. 물가가 엄청 세요. 아마 이때도 로마에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사도가 로마 셋집에 산다 이것만 보면 아 월세 내고 사셨구나.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기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 과정 가운데 어떤 집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2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 옆에서 로마의 군인이 지켜요. 때를 따라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쇠사슬로 군인과 바울사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2년 동안 로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바울사도가 뭐 됐냐면 오는 사람들을 환영했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다,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가택연금이 됐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묶여 있어요. 로마의 군인이 지켜요. 근데 바울사도의 마음은 너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요. 때를 따라서는 식사 때가 되면 음식도 준비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것은 전령이 공식적으로 외치다, 포고문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준 메시지를 왕이 전하라고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선포하는 자가 전령입니다. 전령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왕이 주신 것을 왕이 전파하라고 한 대상에게 선포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정체성은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힘써서 전달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바울사도는 잊지 않고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찾아오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찾아오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찾아온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잘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31절 하반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선포한 내용을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양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앞에 전달한다, 선포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읽어보고 살펴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과 믿음이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 가운데 가택연금 당한 상황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했고 또한 전도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양육 사역을 그곳에서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 사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고발을 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기소가 들어가죠. 자꾸 이제 뭐 경찰서에서 와라, 뭐 여기서 와라, 기관에서 자꾸 오라고 해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다 보면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요즘은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사 받고 나오면 기자들이 거기서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을 가리기 위해 경찰서만 들어갔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사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사가 돼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는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잘못한 사람들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 같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내게 생겼을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억울하다, 힘들다.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 생기고 또 한편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는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 도울 자를 찾고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택연금 당한 상황 가운데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고 나가야지 이 생각보다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굳게 갇혔고 묶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울사도는 거기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에 억울한 내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여기도 임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 좁은 틈이지만 그 좁은 길을 계속 바울사도가 걸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어요.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빨리 도망가자. 그런데 사도행전 심장에 보면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먼저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해석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

창문이 열렸어요. 묶인 것이 풀려났어요. 아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보고 도피하라고 주시는 놀라운 역사구나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잠잠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정이 이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빌립보 안에 힘있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내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처럼 정말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남모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격려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굳게 붙드시고 혹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마치 주인 행세하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군가와 나누며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당신의 삶 가운데도 그처럼 역사하실 거라고 격려하고 위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해줘 하나님, 그크신 사랑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근심에 지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억울하고 답답한 일로 지쳐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주님 예수님 만나 위로를 받고 매일의 삶 가운데 평안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모든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자녀들 삶의 현장에서 애쓸 때마다 열마가 넉넉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골방에서 주님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삶의 순간마다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요동하는 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예수 사랑 땅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2-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고 하시죠. 아직은 많이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넘어 세상의 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의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더 주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묵상하면서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네, 민영옥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에네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고선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김도현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한 열매가 있는 우리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로 인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이웃까지 잠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보내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 장미경의 찬양이었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알고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텐데요. 보통은 그저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는 실천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옆에 계셔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받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찬양의 동산 가족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난 8월 15일은 광복 8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살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던 날입니다. 오늘은 광복절과 해방의 의미를 생각하며 해방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04년 2월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를 주둔시켰고 같은 해 8월과 11월에 제1, 2차 한일협약과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을 통해 통감부의 내정간섭을 명문화하고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둔 차관정치와 군대 강제해산,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 언론 출판의 자유를 차례로 금지하고 대한제국의 사법부, 재판소, 형무소까지 전부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1910년 경술년 일본은 강제적으로 한일 합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열강들은 자신들의 아시아 지배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조선 지배를 합법적으로 인정합니다. 경술 국치 이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 인권을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대한제국 여성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야 했고 남성들은 강제 징용당하고 신사참배와 장식의 명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백성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해방을 맞이하고 6.25 동란을 극복하고 민족 복음화와 근대화를 이루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우상 숭배에 찌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열강들이 아시아를 호시탐탐 노리며 이권 경쟁, 패권 경쟁을 일삼을 때 그곳에서 온 선교사들은 달랐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신학생들을 양성하면서 한국교회를 일으켰고 이화학당 연희전문학교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는 수피아 여고

숭실 중고등학교 등 전국적으로 미션스쿨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며 민족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고, 제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서양식 병원을 통해 가난하고 병든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성경 번역과 교과서 편찬을 통해 한글 알리기, 문맹 퇴치에 힘썼고, 프랭크 스코필드 등의 선교사들은 3.1운동의 현장을 사진과 글로 기록해 전 세계에 알렸고, 일제의 잔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고발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에 반대하다가 학교와 교회가 탄압을 받았고, 선교사들이 일제에 의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광복을 맞이하자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 선교부를 재건하여 한 맺히고 울분에 찬 민족을 위로하셨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둔 국회를 세우게 하셨고,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셨으며, 가난과 거짓, 정쟁과 우상 숭배에 찌든 이 나라의 근대화의 초석을 다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셨고, 70년, 80년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영적 부흥과 경제 부흥을 통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응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하셨고, 민주화 운동과 빛의 혁명, 과학 발전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강국으로 발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광복과 자유를 생각하며 세 가지 노래를 함께 불러봅시다. 첫째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종이 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인생은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 절대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삶이 묶이게 되고 질병과 사망이 오고 가난과 저주의 문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덮어두고 묻어두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 몸은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에 대한 탄식과 처절한 회개의 눈물과 애통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의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노래 중에 노래는 고난 중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될 때, 희망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은 주님을 신뢰하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간을 백성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장소에서 눈물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지도자들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모함과 살해 협박, 폭행과 감금이었습니다. 제사장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심하게 때리고 착고에 채워 밤새도록 성전 문에 가두었고, 바벨론의 스파이라고 모함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사형시키라고 했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져서 굶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시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전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

0: 왕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날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뒤에도 반드시 봄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희망은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크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적보다, 문제보다,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희망의 해방의 노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롭게 하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류테로입니다.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속박에서 풀어주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너희가 스스로 자유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합니다. 즉 참된 자유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갇힌 자, 상한 자, 억눌린 자, 압제받는 자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8.15 광복절을 통해 광복과 자유의 기쁨을 생각하며 회개와 눈물의 노래, 희망의 노래, 해방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작을지 몰라도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의 빛이 미치기 어려운 공산권과 북녘땅을 향해 한국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선물을 나누며 전파의 길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초교파적으로 북방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방송과 사랑의 나눔으로 공산권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극동방송의 사역 발자취를 함께 돌아봅니다. 극동방송은 1987년 7월 1일 부설로 한국선교문제연구소를 발족했는데요. 한국교회 공동체가 초교파적으로 선교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 수요에 부응하고 방송사역에 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특별히 1988년 2월 1일에는 공산권 선교 자료의 하나로 중공, 북한, 한국, 한글 사전에 수록된 종교 용어 비교표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회, 종교, 저승, 천당, 지옥 등 대표적인 종교 용어 128개를 선정해 비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국어대사전, 북한의 현대조선말 사전, 중공의 조선말 소사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 한국에서는 종교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체, 종교신앙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의식을 행하는 건물, 주로 기독교에서 쓰는 말로 설명한 데 비해 북한에서는

낡은 사회에서의 반동 통치 계급의 정치적 피혹 끝에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의 교리와 사상을 선전하며 퍼뜨리는 거점으로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보게 하며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하는 곳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교리와 종교 의식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종교단체, 즉 종교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체, 종교 의식을 하는 건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 자료의 발표는 기독교계는 물론 일반 언론에까지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북방선교의 기수로서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역할을 잘 보여줬습니다. 한국선교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사역뿐만 아니라 1988년 6월 7일 공산권 선교단체 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는데요. 이것은 대북사역을 하는 단체들의 각계의 전투가 많아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연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극동방송이 간사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발족 모임에서는 귀순자 어성일, 김창화 두 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고 이듬해인 1989년 1월 17일에는 망명자 김정민 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1989년 2월 25일 체코 유학 중 우리나라로 망명한 조승, 김은철 두 사람을 초청해 5월 8일 극동방송 홍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북한에 교회가 있거나 종교가 자유롭다는 것은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공산권 선교단체 협의회는 한동안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1986년에 한국교회가 공산권 선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속에서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1986년 3월 2일에는 동작구 사당동 남성교회에서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렸는데요.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과 극동방송 전속합창단의 찬양, 공산권 선교보고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고 이날 헌금 전액을 방송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그해 1월과 2월 중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린 곳은 세순교회를 비롯해 화평교회, 무학교회, 은평감리교회, 안양제일교회 등 20여 곳이 넘었으며 공산권 방송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1987년에는 2월 14일을 시작으로 공산권 선교 보고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앞서 소개한 공산권 선교 세미나의 바통을 이어받은 행사로 초기에는 예장통합사나 각 교회 여전도회 임원들을 방송사로 초청해 공산권 선교 현황 보고, 중공동포의 간증, 공산권 현황 비디오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전파 선교사에 대한 안내 시간을 통해 공산권 선교에 대한 지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예장합동 산하의 강서구 양천구 여전도회를 초청해 보고회를 갖기도 했고 1991년에는 동작지구 여전도회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갖는 등 점차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여전도회 임원들은 공산권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품고 기도와 후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1992년부터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북방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7월 6일 서대문 지역을 시작으로 안양, 영등포, 구로, 서초, 강서, 은평 등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북방 선교를 위한 극동방송의 사역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아세아방송 창사 10주년이던 1983년에는 제주 카로텔에서 15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1986년부터는 매해 연말에 공산권 동포에게 사랑의 선물 보내기 생방송을 실시했는데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극동방송 달력과 쪽보금 등 다양한 물품을 북방의 동포들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회인 1986년 12월 9일에는 총 1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가운데 모두 1,203만 8,841원의 성금과 금반지, 금목걸이, 성경책들이 접수됐습니다.
이때는

한국 여권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소지한 송영필 당시 부사장이 중국을 방문해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선물 보내기 방송은 1991년까지 총 6회를 진행했고 1992년부터는 지구촌 굶주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생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에만 머물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고 실천할 때 비로소 캄캄한 세상에 따뜻한 빛으로 번져나갑니다. 북방의 동포들과 먼 땅의 이웃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마음과 성금을 모았던 그 고귀한 사랑의 발자취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장벽을 넘어 그곳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밤낮으로 이어지다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니 살만하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입추절기가 되고 하루 이틀이 지나니 밤과 새벽에 서늘한 바람이 일었던 것 기억하시죠? 어느덧 오늘이 처서입니다. 지구 온난화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된 터라 절기를 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요. 절기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관리하며 추수하는 데에 여전히 요긴한 정보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벼를 베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을을 향한 자연의 발걸음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로운 것이죠. 감사함으로 듣고 즐거이 행하는 이들, 주님 안에 참된 복을 받을 겁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첫 사연은 3391님 사연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 관련해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암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전이되는 암은 암인 것 같고요. 수술하고 치료하면 많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평소에 불안한 마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며 지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따스하게 생동감 있는 생명감 있는 기적의 삶을 토닥토닥 기도하며 희망 드려봅니다. 네. 네, 우선은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요, 이 정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기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이거 정말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정밀 검사를 해야만 했을까요? 뭔가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다행히 초기 암이에요. 그래서 전이된 건 아니고요. 요새는 뭐 의학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이제 괜찮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암은요, 6개월마다 또 이제 재발했는지를 보는 검진을 또 받아요. 그때는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마음이 아니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2기니, 3기니, 뭐 초기니, 0기니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암은 암이지 그게 무슨 작은 암 있고 큰 암 있고 이러겠습니까?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그래도 아 이건 전이된 암은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죠. 그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야 있겠죠. 그러나 암은 암이죠. 평소에 걱정이 있었어요. 건강에 대한. 그래서 기다리는 기간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 없더라도 기다리는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교회 가족들 그리고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들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혼자가 아닙니다. 뭐 현대인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분주하고 뭐 사람 많고 하는 속에서도 도시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하잖아요. 성도는 외로움을 느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내가 외로움을 느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느낀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서 떠났나? 내가 나의 심령이 어디서 멀어졌나?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저 3391님은 우리 방송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런 마음 털어놔주시고 같이 나눠주신 사연에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 처음에 참 좋은 내 친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와, 그러면 이거 저를 참 좋은 내 친구인 목사님 안녕하세요로 제가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참 좋은 내 친구 이렇게 타이틀 한번 하신 다음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이해는 독자의 몫이죠. 우리 서로 참 좋은 내 친구가 돼서 같이 위로하고요. 네, 같이 토닥토닥 기도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 전하는 이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성령이 오셨네.

네, 이번 사연은 참 아름다운 사연이네요. 5496님, 송도 경인제일교회에서 내일 전복 삼계탕 준비 중이에요. 전교인 300명 정도 되는데 권사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설거지만 도와드리고 왔어요. 네, 5496님. 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다,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요, 실제 일하는 건 많은 수고가 따르죠. 더군다나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더운 주방에서 에어컨이 제 역할 못하는 경우 많아요. 선풍기 틀어놔도 그렇고요. 수고가 따른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이 봉사의 손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5496님, 아유, 설거지만 하고 왔어요가 아니고요. 야, 설거지씩이나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요. 특히 젊은 집사님들 더 우리 힘내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어떤 일에 열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있죠. 이런 태도와 습관은 분명 장점이 됩니다. 일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필요치 않는 것에 자주 몰두한다면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죠. 넘쳐나는 손안의 영상들과 생성형 AI가 우리네 삶 속에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런 우려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외면하고 지낼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성도는 분별하고 절제하며 가렸어야 하겠습니다. 익히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말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야겠습니다. 그룹수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주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자연을 보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숨기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주변과 비슷한 색으로 몸을 감추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보다 강한 동물을 닮아서 위험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변을 닮아갈 때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거나 또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겁니다. 생각도 말도 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하나의 쉼표 하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주일 순서 첫 곡으로 희수빌의 예수로 살기 원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래 함께 지낸 사람들은 보통 보면 말투도 좀 비슷할 때가 있고요. 표정도 또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닮아갑니다. 무엇을 오래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예전 같으면 쉽게 화를 냈을 일에도 한 번 더 참게 되고 또 내 입장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겠죠.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옹기장이 워십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노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세 곡의 찬송가 이어서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 아침에 날 이끄시네, 그리고 시와 그림의 항해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작은 질문을 하나 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누군가 뭐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싹 틀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리고 내 욕심을 먼저 챙기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예수전도단의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그리고 오버플로우의 내 맘의 주여, 이지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유효환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메들리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달라지죠.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실직 앞에서도 빚더미 앞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친구들이 다 배신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 속에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손영지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늘 언제나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필그림 미션 코어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과연 자신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에 잠긴다. 분주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일정이 없을 수도 있다. 거대하고 특별한 도전에서부터 판에 박힌 듯 지루한 일상까지 우리가 만나게 될 하루는 그 모양이 다양하다. 때로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약한 부분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다. 우리는 그 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너의 약함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지금 삶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밝게 비춘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당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Integrity Worship의 Above All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국립합창단의 나의 믿음 약할 때, 그리고 박신아 콰이어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옹기장이의 아카펠라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연이어 함께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완전해진다는 것이겠죠. 네, 우리는 얇은 유리그릇과 같이 부딪히면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원하고요. 연약함 대신 온유함의 힘을 가르쳐 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끝으로 강성식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한일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있습니다. 과학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왔지만 인간이 찾는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길이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떤 생명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원한 동거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관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음 아래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4: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진짜 덥지요? 그런데 오늘 달력을 한번 보세요. 8월 23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처서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서는 이제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우리나라 절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 더위도 곧 물러갈 거예요. 덥고 습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곧 다가올 가을을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부터 성구 암송과 우주어 미션 스토리도 새롭게 시작할 거랍니다. 정말 기대되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하나님 첫째 두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첫째 되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를 소개할게요. 6814번님의 사연이에요.
1: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다윗 이야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은 엄청 컸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나갔다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도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0: 와, 정말 멋진 사연이지요. 681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윗을 만났군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1: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눈앞에 있었지만
0: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고 그 돌을 이마에 맞은 골리앗은 바로 쓰러졌어요.
1: 다윗이 힘이 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지요.
0: 이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기도 해요. 우리 6814번 친구도 다윗 이야기를 기억하며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고 고백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6814번 친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무서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2: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4일 11시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용인남부, 여주동남부, 여주서부, 경남진

경북 경산, 상주, 경주 남부, 부산 부산 중부, 울산 울산 동부, 전남 담양, 장성, 신안, 흑산도 홍도, 곡성 남부, 완도 여서도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썸머 스페셜이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암송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방학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보냈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16장 15절.
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0: 존. 너희는 온 천하의 땅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도 잘 들어보세요.

0: 마시리라.
1: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0: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2: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친구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나 죄를 그대로 담아둔 채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이 다 보이는 유리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깨끗한 유리컵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엄마가 따라주신다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 컵을 들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컵 안에 더러운 흙이 묻어있거나 죽은 벌레가 들어있다면 거기에 맛있는 음료수를 담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맛있는 음료수라도 그렇게 더러운 컵에 따른다면 마실 수 없을 거예요. 컵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닦을 때 음료수를 담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 미움, 고집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명한 유리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우리 마음속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마시리라.
1: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2: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3: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나쁜 마음이 떠오른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죄가 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나쁜 마음이 떠오르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바로 털어버리세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다시 한번 첸트를 부르며 성구를 암송할까요?

0: 마시리라.
1: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2: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3: 우주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썸머 스페셜이 시작하기 전에 우주요 미션 스토리 시간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이야기의 제목은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하지요? 새로운 우주와 미션 스토리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또는 갑자기 무서운 일이 일어나 벌벌 떨어본 적은 없었나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생길 때 그 즉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갑자기 당했거나 학교나 학원, 그리고 집이나 길에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는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을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때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태평양의 호주 가까이에 있는 큰 섬 뉴기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들은 뉴기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지도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도에서 한번 뉴기니를 찾아보세요. 태평양 남쪽에 보이는 큰 대륙을 찾으면 그곳에 호주가 있지요. 그리고 호주 북쪽에서 뉴기니 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뉴기니 섬은 그린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현재는 동쪽에 파푸아 뉴기니, 서쪽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뉴기니 섬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기도 훨씬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곳은 갓난아기들이 너무 자주 죽었어요. 옛날에는 의사도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한 갓난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요. 그래서 뉴기니 섬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기가 태어난 1년이 되는 날을 돌이라고 부르며 기억하고 축하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갓난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뉴기니 섬의 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남자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다니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연 이 아기는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뉴기니에서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빌림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기의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어머니는 들에 나가서 아기를 재워두고는 밭에 단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손에 긴 창을 들고 어떤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막으려고 지키고 계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방금 감자를 심어놓은 밭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기 아버지는 재빨리 창을 던져 돼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아니 왜 남의 돼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 돼지는 그 사람의 애완동물이었던 거예요. 밤이 되면 그

0: 사람은 자기 집에 돼지를 들여와 같이 잠도 잤어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함께 지내는 것처럼 그 사람은 돼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1: 단지 내 밭을 지키려다가 돼지를 죽인 거였소.
0: 그 돼지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무척 슬펐겠지만 아기 아버지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한 거였어요. 친구들, 과연 이 아기는 1년 동안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난 후에 아기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리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암송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향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Yu. Psalm 56 verse 3, 시편 56편 3절 말씀.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 말씀.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Amen.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Happy Happy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and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Fear is something we all experience. 이 두려움이란 것은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감정이죠. 때로

때로는 알 수 없는 내일 문제 때문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또 때로는 마음속에 말없이 품고 있던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But the Bible does not tell us that people of faith never feel afraid.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David gives us a simple but powerful confession in Psalm 56:3.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서 짧지만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리다.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다윗은 만약 내가 두려워한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Fear may come, but fear does not have to decide where our hearts will remain.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신뢰로 바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바꾸고요.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May David's confession be our own. When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커지는 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Amen.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Psalm 56, 3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Psalm 56, verse 3. When I'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6편은요, 다윗의 삶에서 매우 두려운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했지만 결국 원수의 땅인 블레셋 가드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위험과 또 많은 불확실함에 둘러싸인 다윗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Yet he did not pretend that fear was not there. Instead, he made a choice. 그러나 다윗은 두렵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요. When I'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한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d when fear comes, may it become a reminder to turn our hearts toward God and say once again, Lord, I trust you.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Lord, I trust you.

Amen. Trust and obey.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고 앞길이 모두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을 더 깊이 깊이 신뢰하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Whatever this week may bring, let this be our confession. Lord, when I'm afraid, I will trust in you. 이번 한 주에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Lord, when I'm afraid, I will trust in you. Amen. May God bless you and see you next time, everyone. And please don'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도요. And I love you too,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임계 진량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임계 진량.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임계 진량. 믿음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임계질량값이 높아질수록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고 그 임계점에 다다르게 될 때 폭발이 일어납니다. 마치 원자력이 융합이 됐다가 갑자기 폭발할 때 그 파괴력이 큰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그 어마어마한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파괴력이 응집되어 있다가 폭발하는 그때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너무 깊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고 창조주이시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의 힘이 정말 나타내도록 내가 내 마음이 내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옷박자가 되니까 이것이 함께 가지 않으니까 그 파괴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놀란 믿음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인물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세월을 고생고생하고 별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러저러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는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너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 해는 아버지, 달은 엄마, 또 11별은 자기 형제들의 별을 의미했죠. 근데 해와 달과 11별이 무엇을 향하여, 무엇의 별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 꿈을 또 한번 꿨어요.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여 꿈을 꾸는 비전을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긴 시간이 들어있어요. 그긴 시간 동안에는 뭐 애로움과 또 고통과 또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많은 아픔의 세월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질량값이 점점 그 사이즈가 커져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질량점에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놀라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의 평생을 지배해버리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위에 있는 능력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려갔어요. 누구에 의해서 팔려갔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근데 오늘 고백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먼저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위로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실제적인 그 말하자면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그 90%, 그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은 10%만 보기 때문에 이게 뭐 별것 아니다. 이게 별것 없네.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밑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믿음의 질량값은 믿음의 임계점을 보는 거기에 그 질량값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한 겁니다. 임계점. 말하자면 여러분 물이 끓을 때에 100도씩 끓잖아요. 99도까지는 절대 끓지 않아. 근데 마지막 1도의 차이인데 그게 이 물이 끓어서 기화가 되려면 100도가 돼야 돼.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냐? 그러면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쟤네는 단어를 많이 했다, 문장을 많이 했다. 그리고 막 영어도 그냥 언젠간 잊어버리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믿음의 질량값이 쌓여지고 임계점이 되면 그때는 들리기 시작하더라. 다들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이게 영어가 튀어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임계점을 벗어나면 그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리의 뇌라는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인해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급을 받으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질량값이 이렇게 점점점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임계점이 되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나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와야 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동안 축적된 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많은 경험을 축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가 정말 남모르게 하는 수고에 대해서 그는 결코 낭비라고 여기지 않아요.
믿음의 이 질량값이

오르듯이 그의 삶의 영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임계점이 되면 소비자의 반응과 사회적 요구가 맞아떨어질 때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거는요, 팔려갔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지금 보내고 계신다. 사건은 같지만 해석이 달라졌다, 이게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원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믿음의 성숙은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고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여정을 밟아가는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터뜨릴 수 없어요. 믿음에는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순간의 결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순종이 쌓이고 눈물이 쌓이고 기다림이 쌓여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시간들이 쌓이는 거죠. 근데 마침내 거기서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쌓이는 시간이에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잊혀진 사건, 이 시간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그에게 정말 큰 비전을 보게 하셨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현재 속에서 일하실 모든 것을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소화시키면 결코 나에게 손해가 없다. 나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신 그분을 주목한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처럼 현재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해.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선포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터뜨려요.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않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않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통의 세월을 섭리로 보는 거죠. 내게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뭔가 지금 뭐요? 털어낼 걸 털어내시고 준비시키고 계신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환경보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죠. 마음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어마어마한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간 은연 중에 그게 언어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돼요. 여러분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씨를 뿌리면 재미있는 거는 4년 동안은요. 대나무가 3세지밖에 안 커요. 4년 동안. 그러면 4년 동안 도대체 얘가 뭘 하고 있을까? 땅 속에서 수십 미터의 뿌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5년째가 되는 순간 하루에 30cm잖아요. 그걸 수주 만에 15m에 어마한 대나무 숲을 이루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땅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준비를 요셉에게 시켰어요. 다니엘에게 시켰어요. 모세에게 시켰어요. 다윗에게 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 시켰어요.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폭발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그날의 임계점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일에 있어서 쓰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식인이어도 하나님과 영적인 커넥션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안에 맡기진 않아요. 맡긴 적이 없어요. 물론 반대편에 사탄은 또 자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훈련시키면서 그냥 급속도로,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란지는 아시죠? 근데 그거는 해를 끼치는 거예요. 벼와 피가 있어요. 생김새나 모양이나 빛깔은 똑같습니다. 근데 피는 잘 자라요. 그리고 뿌리 속에서 벼를 그냥 그 뿌리로 그냥 엉켜가지고 숨통을 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잖아요. 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마저 뽑을까 염려스럽다. 이게 심판날에 보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찔이고 뭐가 가짜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말씀에 불 내리고 진득하게 그 고난 세우고 그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그날에 와 놀란 하늘에 열매들이 나타나. 비교 불가해요. 이거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야.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요셉이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준비시킬 때에 그는 충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그 어린 것이 30세, 여러분 17세 여러분 팔려가가지고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자는 무려 13년이,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어떻게 13년 만에 이 노예로 팔려간 이 히브리 소년이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가능해요? 근데 이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계시적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신 것을 봐. 하나님 듣게 하신 걸 들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선포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애굽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7년 흉년이 있었고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력 애굽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요셉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세계를 통치하는 캐릭터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나리오지 사람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가슴에 서놓읍시다. 주여 나에게도 그런 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임계점에 이르고자 하는 이 갈망 있는 사람은요,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인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재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하나님 스토리가 되어진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회예요. 그게.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삶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제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잃었다. 물론 잃었죠. 실패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과정일 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렬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애국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볼 수 없도록 엉클어져 있어요. 어둠의 영, 원수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친구지 간에도 이간질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어제는 동지 오늘은 원수가 됐어요. 과연 그 판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매일매일 수고가 그는 좌절과 허무와 공허만 줄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이 똥 부하로 박혀 있다면 그는 오늘의 수고가 괜찮아요.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이루는 과정일 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질량값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믿음의 임계점일 때 폭발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그런 주목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모든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에서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재배치를 시켜요. 그게 무슨 뭐 돈 따위가 문제 되겠어요? 권력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와 비전을 삼킬 수 있나요? 삼킬 수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두 왕, 페르시아 제국 때 두 왕을 섬긴 사람이에요. 보세요. 내 왕을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줄줄이 거기에서도

부족해서일까? 지식이 부족한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믿음이 어린 사람은 사람을 보지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의 악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막을 수 없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회, 사업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일이 실패됩니까?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과 연루돼서 흔들리는 믿음은 이미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만한 대가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질량값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은 20에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팔지 않았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파송하신 사건입니다. 요셉은요,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잘 됐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면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 파리 목숨이야, 이제. 근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받은 이 상처, 이 상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본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인 거죠. 어찌 보면 요셉도 상처받았지만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들 또한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고장난 사람들이잖아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치유의 대상인 거죠. 왜 유독 나만이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들러리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고침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자기의 사생활, 자기의 지극히 주관적인 것에 꽂혀 사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부르심 가운데 불려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신당하게 하면서 상처를 받게 하면서 계속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계속 키우시는 겁니다. 그 반대급부적으로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아닌가요?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게 큰 사랑이지. 사랑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식도 사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자식도 귀한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로지 자기 일에만 꽂혀 있고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몰라요.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없어요. 저는 요즘 끊임없이 제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큰 사랑에 비추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가 그렇게 원수진 일이 있다고 남을 해코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가 뭐 큰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근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 자기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 뜻이 전부 다 옳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라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따라합시다. 믿음이 임계점을 넘으면 왜가 누구를 살릴까로 바뀐다. 할렐루야.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

0: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됩니까? 왜입니까? 왜? 근데 그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붙인 거는 저 사람을 살리라고 붙인 거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바뀝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질량값이 임계점에 다 다를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취하는 이 모든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 순간, 그 임계점이 오면 놀라운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말들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말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여 전에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빠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어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심장에 구멍이 뚫렸대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괜찮다 평안하게 가라 하신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기도해주고 어땠을까요? 구멍이 메꿔졌어요.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한 것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 어떤 인간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간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까지는 너무 관념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여러분의 지성의 세계에서 납득할 만한 어떤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채워넣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이 임계 진량, 임계점에 이르기란 믿음으로 커져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씨를 뿌렸지만 이 땅 속에서는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가 수십 미터 아래로 퍼져나가고 있다. 태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로 만들기 위하여 폭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그 작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계신다. 99도에서 안 끌다고 포기해버리면 식어버려요. 1도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1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 1. 그를 위해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여, 나의 믿음의 임계 질량값을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다 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이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십시오. 이 믿음의 이 줄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9-1000번 06373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

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탈북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겨울봄 자매님이신데요. 작가명이 겨울봄이세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1: 저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겨울봄 작가입니다.
0: 예.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이름이 겨울봄이에요, 활동명이.
1: 네. 예,
0: 특별히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제가 북한에서의 삶은 긴 겨울과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은 새싹이 움트는 희망적인, 뭔가 노력하면 결과를 이루어주는 봄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0: 네.
1: 겨울봄 이라고 네,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주로 어떤 작품들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1: 인민의 서원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작업을 해왔고요.
0: 네.
1: 얼마 전에 북동방송에서 간증을 하고 은혜 받아서 제가 북한에서 사실 제주극동방송이랑 국민통일방송 그리고 자이아시아 방송, KBS 한민족방송 이렇게 여러 가지 라디오를 듣고 탈북하게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그 마음과 탈북하게 된 그 과정, 그 이야기를 담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무래도 북한 출신이시니까
1: 네.
0: 어떻게 삶을 또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를 여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한국에 오신 지 아직 10년이 안 되셨죠?
1: 네.
0: 2018년에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고향이
1: 맞습니다.
0: 어디세요?
1: 저희 고향은 평안남도 개천시입니다.
0: 평안남도 개천시.
1: 네.
0: 그러니까 평양 주변인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서울이라면 경기도에서 온 거죠.
0: 그래요.
1: 네.
0: 고향의 모습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1: 저희 고향은 지금 밖에 이렇게 바로 나가면 그냥 타면이 다 산이에요.
0: 네. 산골이고.

0: 근데 또 도시도 있고, 근데 그냥 거기는 탄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석탄이.
1: 어, 광산이 있어요.
0: 네, 그러면요? 그래서 네. 산이 높은 게 멀리서도 보여서 네, 다 산이.
1: 네, 그런 곳에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0: 네.
1: 네. 몇 살 때까지 그럼 북한에 사셨어요?
0: 22살까지.
1: 오, 그래도 네. 청소년기는 다 보내셨네요.
0: 네, 22살에 탈북을 해서 네, 바로 한국에 오게 됐어요.
1: 사실 많은 탈북민 분들이 네. 중국과의 접경 지역,
0: 네.
1: 뭐 함경북도라든지 평안북도 출신이 많으신데
0: 네.
1: 이렇게 내륙에서는 탈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예. 저도 탈북하면서 사실 양강도, 자강도 분들이랑 오면서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말하는 거 보고.
1: 네.
0: 양강도나 자강도 윗분들은 탈북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또 USB가 많이 들어와서 외부 소식을 잘 그냥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저희 이모는 황해북도에서 사는데 강원도나 이쪽엔 또 삐라나 아니면 오. 개성공단이 있어서 좀 안 돼요.
1: 남쪽 소식은 좀 잘
0: 네.
1: 알고.
0: 네. 근데 저희는 아예 중간에서 딱 막혀서 통제도 수도권 평양 주변이니까 엄청 심하고
1: 오.
0: 양옆으로 USB도 들어오지 않고 삐라도 들어오지 않아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라디오가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엔 저희 아빠가 밀수하시면서 날씨를 듣으려고 중국에 갔다가 그 작은 거 여러 그거
1: 라디오를
0: 네 그걸 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가족만 듣다가 네. 친척들한테 좀 팔기도 했어요.
1: 어, 친척분들에게도 그러면은 라디오가 보급이 됐네요.
0: 네.
1: 들으면서 참 되게 무서웠을 텐데.
0: 처음에는,
1: 몰래 들어야 되니까.
0: 네, 처음에는 무서웠고,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심장이 안 좋아서 저녁에 이렇게 여름엔 되게 달이 밝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때 조금 틀어놨다가 엄마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밥 먹고 씻고 엄마 자면 또 새벽에 1시, 2시 때 또 듣고.
1: 새벽 1, 2시에 어떻게 또 일어나서 그래도 라디오를 들었네요.
0: 배고파서 일어나요. 배고파서 1시, 2시에 저절로 깨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물이라도 이렇게 꾹꾹꾹꾹 마시고 자면 그래도 배고픔이 좀 덜하거든요. 근데 그때 깼을 때 아버지는 미리 배고파서 깼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1: 듣고 계시고.
0: 네, 그러면 뭔가 개라도 짖으면 제가 밖에 나가서 좀 망봐주다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듣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더 많이 듣고 저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가끔씩 들어가지고
1: 네.
0: 그때는 하나님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조금 듣다 또 다른 방송 돌리고 그러는데 어떤 이렇게 탈북민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 공부도 하고 지금은 먹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 오.
0: 그러면서 한 달 열심히 일하면 1년 먹을 거 벌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짠가? 그러면서 처음엔 의심을 했어요.
1: 예.
0: 하나님이 오네? 이러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제주국동 방송에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또 잡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데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구하라 하나님께서 찾으면 뭐 구하면 너희를 뭐 구원해주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저한테 저한 목소리만 들렸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북한에서는 굶어죽게 되는데 뭔가 찾고 뭔가 기도하고 기도가 뭔지는 잘 그때 이해는 못했었는데 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해주겠다니까 아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1: 네.
0: 네. 사실 굶어죽지 않으려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기도보다는 제 서원 말하듯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라서 그때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1: 네.
0: 그래서 첫 저녁마다 저녁에 이렇게 낮에는 누가 보면 좁혀가니까 머퉁이 가서 몰래 하늘을 보면서 저 거기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이면 거기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북한 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간단하게 서원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한 20일 아니면 한 달 그냥 생각날 때마다 했어요. 뭐 한 40일 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매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매일 하면 빨리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됐어요. 근데 겨울 됐는데 추워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그냥 창문 안에서 쭈글쭈글 하는데 엄마가 되게 북한에 충성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빠는 아닌데 엄마가 들으면 저 완전 등짝 맞고 내 쫓기거든요.

0: 그래서 중얼중얼 하다가 안, 못 떨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창문에 막혀서 저는 그때 혼자서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추워도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원 말하듯이.
1: 네.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소원을 말하듯이 기도하면서 계속 방송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한국에 와서 좀 기억에 남는 북한에서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 좀 익숙한 그런 찬양들이 있었나요?
0: 네,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들 이렇게 부르는 수요일마다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로 찬송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1: 어디에서? 한국에서?
0: 아니요, 라오스에서.
1: 라오스에서?
0: 네. 근데 그 어떤 날 찬송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한두개 노래 정도 한두 번 들었는데 바로 제가 흥얼흥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물론 라디오에서는 제가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못 들어서
1: 그렇죠,
0: 중간중간 들어서
1: 그렇죠.
0: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너무 운만 그 낯이 익었던 거, 제가 따라했던 거.
1: 어떤 곡이었어요?
0: 제목을 찾아보니까 십자가의 전달자였던 것 같아요.
1: 난 지극히 작은
0: 네,
1: 자,
0: 난지극, 맞아요,
1: 죄인
0: 맞아요.
1: 중에 괴수라고
0: 네.
1: 가사 나오는 이 찬양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민호기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겨울봄 작가님과 첫 번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 이 곡은 작가님께서 동남아 예재원에서 네. 이제 활동하시면서 거기에서 네. 교육받고 훈련받으시면서 네. 아마 많이 부르셨던 은혜 네. 받았던 찬양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예재원을 거쳐서 거기에 몇 달 정도 계셨어요?
1: 예재원에서 세 달 정도 있었는데 네. 되게 찬양 부르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북한은 부모도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어느 날 찬양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는데
0: 네.
1: 너무 갑자기 눈물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맨날 저는 너무 부족하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하고 살았는데
0: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1: 네, 걸 그런 게 너무 하나님께서 막 저의 죄를 다 그렇게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부모처럼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서 그때 눈물 펑펑 흘리고 북한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자 이러면서 막 하고 아빠가 그렇게 먼저 탈북을 하고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 형제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저희도 같이 핍박받고 또 제가 말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딸만 계속 나오시면서 또 시집에 이렇게 핍박받는 거 계속 보면서 같이 저도 많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뭔가 그런 억울한 마음, 미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앉았었는데 갑자기 막 제가 그런 것들이 막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막 죄인 같고 막 제가 죄인 중에 괴수 같고 막 그런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셨다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그 네. 노래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은혜 많이 받고 막 회개하면서 그때 되게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힘으로 믿음의 상향선을 구워가면서 네. 계속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탈북길에 올랐는데 조금 아마 후회되시는 부분이 다 같이 오지 못한 거가 네.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1: 근데 지금 제가 후회하는 게 그때 그냥 보내달라고만 했거든요. 구원해달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해서 저하고 동생 많았어요.
0: 엄마는 그럼 아직 북에 계시고
1: 네, 어머니랑 동생은 북에 있고
0: 네. 자, 그래도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1: 네.
0: 하늘을 바라보며
1: 네.
0: 방송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 네,
0: 이제 기도를
1: 맞아요.
0: 하셨어요.
1: 네.
0: 탈북이랄까 북한을 떠나겠다라는

0: 생각한 게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1: 대략 한 3년, 4년? 근데 그 중간에 아빠가 제가 기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지 한 1년 좀 지나서 아빠가 갑자기 이 땅에서는 더는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아빠가 두 번이나 재산 몰수당하고 이렇게 버이브에 잡혀가서 검은 당하고 2년씩 이렇게 강제노동을 했거든요. 아유, 네.

0: 중조 할아버지가 돼지 쥐여서 터대가 안 좋고 연애할 때 모르셨나 봐요. 결혼하고 알았대요.
1: 네.
0: 어머니에게는 굶캐러 산골에 간다고 이야기하시고 저에게만 조용히 말하고 저는 그 아버지 간 다음에도 계속 끊임없이 더 아버지한테 연락 올 수 있게 해달라고까지 추가해서 기도하면서 무사히 아버지가 갔다가 그리고 거기가 진짜 살만한 곳이면 좋겠다고도 말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3년쯤 지나서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1: 예.
0: 근데 어머니가 가족을 다 데리고 이렇게 탈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니까
1: 엄마는 안 나오신다고?
0: 네네. 알면은 또 안 그러면 이전에 많이 싸웠어요.
1: 네.
0: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가족이 다 국경에 와서 가족 사진 한번 찍어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북한은 하루 벌어서 하루 내지 이틀 먹을 것밖에 벌지 못해요. 너무 다 가난하니까 벌이가 시원치가 않아요.
1: 네.
0: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식들이 힘들게 밤 새면서 커피 흘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도 그러면 딱 국경까지만 가서 사진만 찍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족 다 국경까지 왔는데 배를 타래요. 여기 섬에 가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가 여기 나오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배 타고 막 심장 절면서 어디 무슨 창 막 구석 무슨 함 같은데 배 모퉁이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아침에 되니까 중국인 거예요.
1: 중국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0: 맞아요. 배 타고 압록강으로.
1: 네.
0: 저는 저인데 어머니는 막 너발대발하면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 막 이러면서 엄청 싸웠죠.
1: 그래서 결국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0: 일단은 차를 타고 탄데 아지트로 움직이자 해서 움직였다가 그때 아버지도 먼저 오셔서 아버지를 탈출시키신 탈북민이 기독교인 분이셔서
1: 네.
0: 또 그분이 교회를 데리고 같이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역활동 하신다면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탈북시키는 활동을 하셨어요. 중국에서.
1: 네.
0: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랑 다른 가족도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근데 사명감에 그때 저희 가족이랑 네 가족인가 세 가족인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다른 가족들은 먼저 다 출발시키고 저희 가족은 마지막에 출발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만 추격당해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그 일이 이렇게 안 좋게 겹쳐서
1: 네.
0: 브로커하고도 싸우고 아빠 여권 맡기고 엄마랑 작은 동생 아버지랑은 인질로 그 브로커 집에 있고 그리고 저하고 둘째 동생은 지금 당장 팔러 가갔다고 하니까
1: 아이고.
0: 먼저 라오스 국경으로 뽑았죠. 근데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인질로 잡혀 있다가 아버지는 먼저 한국 왔었으니까 국적이 있어서 다행히 거기서 재판을 받고 중국에서 그리고 어머니랑 동생들은 신분이 없어서 바로
1: 북송됐어요.
0: 네. 한 아이고. 6개월 정도 있다 북송됐다고 하더라고요.
1: 참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0: 네.
1: 그 상황을 겪었을 우리 겨울봄 작가님은 얼마나 절망하고 참 힘들었을까.
0: 그때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라오스에 가서 선교사분들 아지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 예.
0: 거기서 3개월 동안 집중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달 만에 저희 가족이 잡혔다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구원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구원해 줄 거라고 마냥 그냥 믿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그 한의원에 와서 어머니랑 같이 감옥에 있던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때 탈북민들이 많이 잡혀서 중국이나 한국에 가족 있는 사람들은 전화기 국제전화 줄 테니까 연락해서 한 사람이 4천위안인지 5천위안씩 가져오면 보내주겠다고.
1: 네.
0: 근데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같이 감옥에 잡혔으니까 못하고 북송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우리 가족은 구원해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한원을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텅거 가고 구석에 가서 혼자 텅거 가고 막 한동안 계속 텅거 가면서 울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시 북한에 가야 되나? 그러면 우리 엄마랑 용서해줄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막 절망 속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연락을 해야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바로 나와서 일자리 구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정신 차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 구해줄 줄 알았는데 왜 안 구해줬어? 이렇게 원망도 하면서 교회를 안 가다가 또 이렇게 그 옆에서 교회 인도를 해주셔서 교회 네. 가면서 그다음에 또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사실 북한에

0: 우리 그 평안남도에서 탈북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것에서까지 저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인데 다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뭔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가족이 와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게 저의 마지막 서원이고, 네,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물론 저는 사람이기에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뭔들 못하겠어요.
1: 네.
0: 네.
1: 이 하나님께 오늘도 가족의 만남과
0: 네.
1: 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겨울봄 작가님과의 간증의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찬양을 오늘의 끝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우리 작가님과는 다음 주에 계속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찬양을 요즘에 많이 부르고 계세요?
0: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은혜라는 찬양을
1: 네.
0: 네, 늘 들으면서 힘을 얻고 답니다.
1: 원망의 시간도 거쳤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 지금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0: 네.
1: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0: 네.
1: 고백하는 우리 탈북화가 겨울봄 자매님의 신청 찬양 은혜 전해드리면서 우리 작가님과는 첫 번째 만남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북한의 현실을 전하고 계신 탈북화가 겨울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비와 가을의
1: 열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겨울봄 작가와의 두 번째 만남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들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몇 번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실은 저도 세보진 못했지만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에 알려주셨어요.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우연일지 혹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의 일부인지 모르지만 1년이 365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365번 등장한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묵상해야 할 만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기에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기도했는데,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럼에도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성경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수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그렇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나는 민노라 강중현의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 짧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들 제목을 적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실 수 있는데요.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8607님,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해요.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힘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극동방송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 극동방송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2021님, 이사하고 새 집에서 식사 준비하며 듣습니다 하시면서 만나워십에 보이지 않는 손 신청할게요 하셨는데요. 이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곳에서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만나워십에 보이지 않는 손 함께 하시죠.

네, 지선의 목소리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1032님, 이정현 PD님 안녕하세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네요. 찬양 신청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그 고백 때문에 저 또한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5226님,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신청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아들의 정기검진과 상담으로 병원에 가게 되는 날인데요. 사람인지라 또 걱정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에 기도만 할 뿐입니다. 아픈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 듣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진솔한 어머님의 고백이 참 와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채워갈 때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눠주신 마음처럼 이 찬양을 듣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더욱 힘을 내시길 바라며 띄워드릴게요. 예수나의 치료자

네, 어느새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유열의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주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선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사랑 없다 두 번째 은혜로 사랑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사랑 없다는 제목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랑 없다가 순 우리말입니다. 뭐 몇 번 설명

지난주 설명을 드렸지만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사랑스럽다. 아, 참 사랑스럽다. 너무 이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랑 없다라는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사랑 없다라는 단어를 노래로 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 모르겠는데, 이 와일드싱이라는 영화에 최성곤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부른 게 이 제목이 네가 좋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딱 보면은 약간 사랑스럽다는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가 좋아라는 곡을 보면 너무 막 사랑스럽고 진짜 사랑 없다는 느낌이 나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냥 좋다고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좋다고 하죠. 네가 좋아? 왜 좋냐 그러면 예뻐서 좋다 그러고요. 네가 좋아? 왜 좋아? 그러면 착해서 좋다 그러고요. 네가 좋아? 그러면 왜 좋아? 그러면 웃겨서 좋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거기 뭐가 있냐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약간 자격이 붙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유는 우리도 다 사실 사랑받고 살고 싶거든요. 다 사랑받고 싶고 좀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게 내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세상에서 보는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때도 부모로서의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자격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혹여나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 그게 그렇게 싫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애초에 이 뭐랄까 성장할 때 이 세상에서 그런 걸 굉장히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게 뭐가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 이 급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훈. 근데 급훈이 영어로 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런 급훈이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오 마이 갓이래요. 어느 학교에 그 학급의 급훈이 오 마이 갓입니다. 오 마이 갓, 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급훈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으면 뭐예요? 야, 정신 차려라. 내신 챙겨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자격 네가 갖춰야 돼. 너가 이 세상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조건을 네가 갖춰야 돼.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오 내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은 갖추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마트에 갔더니 이 수박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수박 코너였는데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 수박 고르기는 셀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직원도 잘 몰라요. 그동안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이 수박 사러 가면 이게 더 잘 익은 거 맛있는 거 고르고 싶잖아요. 그럼 거기 직원한테 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막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몰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마트에서 수박 코너에서 일하는 그 직원은 계속 아는 척했을까요? 왜 계속 한번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에?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마트의 수박 코너에서 일하는 분들도 거기 서 있으면서 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손님들 이거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자격 있다는 이곳 여기서 일하는 자격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거는 네, 잘 익었어요 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어느 정도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면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저 직원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그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그렇게 야둥바둥 살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삶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저기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은 나의 온전치 못함을 자격 없음을 창피하고 괴로워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 다른 차원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4절과 5절과 8절과

0: 구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자격 얻고 그걸로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뭐라고요?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엔 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뭐라고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소에도 자랑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저 겸손해요.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네가 너의 자격을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는 내가 자격을 만들고 내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사랑받겠습니다라는 걸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사랑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하고 계세요? 이 자신 없음을 보세요. 그럴까?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대학로에 있는 배우들과 함께 무명 배우분들이 대부분들이신데요. 그 먼데 이 교회 아까 이제 침례도 두 분 받으셨는데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한 좀 넘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중순이 6월 15일이 1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그 먼데이 가족분들이 막 이런 거 만들어요.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주년 행사한다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1주년 때 그 북한산 계곡에 가서 1주년 기념 야유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을 침례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요건 1주년 다음 이야기다. 여하튼 그때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주년을 기념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준익 감독님이란 분이 오셔서 혹시 아세요? 이준익 감독님? 왕의 남자 아세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왕과 사는 남자 아니에요. 네, 왕과 사는 남자는 다른 분이고요. 왕의 남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오래 이 영화도 천만 관객 된 영화고 그 말고도 이준익 감독님 되게 여러 작품 만드셨거든요. 어찌됐건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먼데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 오셨어요. 근데 되게 놀란 게요 먼데이 교회는요 제가 뭐 내일도 가지만 가면은 이 예배 중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 특송을 해요.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요. 그냥 그걸 정했어요. 제가 시킨 것 아닌데 그냥 본인들이 그런 걸 해요. 아 우리 특송하자 막 그러더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특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씩 그렇게 하는데 이날은 제가 이준익 감독님 오시는 날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섯 팀이 예약 걸었어요. 다섯 팀이 예약 걸고 막 뭐 제가 다섯 명이라 그래서 팀이라 그랬어요. 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팀을 만들었어요. 다섯 팀이 예약을 저는 먼데 1년 하면서 이런 광경을 처음 봤거든요. 막 율동도 하고 막 수화 찬양 나오고 막 성악하는 분 나오고 우리 먼데이 분들 중에 이렇게 재능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순서표 번호표 뽑아가면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다섯 팀이 그렇게 특송도 하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저도 이제 앞에 딱 섰는데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도 뭔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모르니까 또 이준익 감독님 차기 작품 생각하고 계시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앞에 다섯 팀 정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지 막 조바심 들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뭐 노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뭘 했냐면 좀 이거 약간 뭐랄까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에요.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가지고요 제 스탠드업 코미디 한 영상을 제가 그냥 틀었어요. 이준익 감독님 앞에서. 근데 왜 먼데이 배우분들은 그렇게 앞에 나와서 뭘 하려고 했고 저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압박감을 받으면서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 있다는 것을
1: 보여주고 싶은

우리 원데이 분들이 늘 그 얘기를 해요. 나는요 목사님 오디션 보는 배우 지겨워요. 저 이제 섭외받는 배우 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디션은 내가 계속 가서 나의 자격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섭외는요 상대가 내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배우분들의 삶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가 자격 있다는 거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보여주면서 좀 인정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주익 감독님한테 저거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 끝나고 나서 이주익 감독님이 저한테 약간 사인을 주셨어요. 네, 목사님 굉장히 연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저를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은 저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님한테 특별히 보여줬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저 스탠드 코미디 했을 때가 처음 미국 가서 스탠드 코미디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쇼를 같이 했었거든요. 같이 그 들은 학생들이. 그래서 저게 그때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써니 너는 재능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보고 더 소개시켜주겠대요. 너 이거 더 해볼래? 그랬어요. 그래서 나 더 해볼래. 나 더 하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한 군데 소개시켜줄 테니까 너 거기 가서 그러면 또 해. 그랬어요. 고마워. 그랬어요. 너무 신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색해봤어요. 이제 가야 되니까 가서 쇼 해야 되잖아. 제 거 해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가 게이바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들어갑니다. 저 날라리 같아 보여도 정통 목회자거든요. 자 목회자가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를 하는 게 말이 되나? 근데 막 꺼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목사가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 하는 거는 너무 고민이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를 하실까 안 하실까? 근데 그렇게 제가 그 질문으로 고민을 해봤더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코미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스탠드 코미디 업계에서는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해서 빵빵 터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해요. I killed it 그래요. I killed it. 무슨 말이냐 하면 죽여줬다는 거죠. 빵빵 터졌다. 근데 아무도 안 웃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안 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I bomb 그래요. I bomb. 망쳤다 그래요. 근데 제가 게이바에서 코미디를 했는데 제가 kill 했을까요? bomb 했을까요?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군데 가서 공연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제가 다 kill 했어요. 다 빵빵 터져요. 근데 게이바에 갔을 때는 bomb 했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웃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내용이 아까 조금 보셨지만 주로 미국에 이민 가서 소수민족으로 어려움 당한 얘기예요. 그걸 제가 얘기하면은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서 빵빵빵 터져야 되거든요. 슈퍼셀러! 슈퍼셀러! 막 이러고 막 웃어야 돼요. 근데 제가 게이바에 가서 똑같은 걸 했더니 그분들이 안 웃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힘들었구나. 우리도 힘들었는데. 이게 코미디 쇼가 돼야 되는데 카운슬링 세션이 된 거예요. 나 울고 그분들 울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혹여나 오해하실까 봐 써니 목사님은 그럼 동성애가 제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그곳에 갈 때 저의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과연 저기 진짜 가야 돼? 이런 마음인 거죠. 그 사람들이 내가 갈 만한 자격이 있어? 이걸 내 마음속으로 따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략 그분들은요 저를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과연 우리 안에 우리의 자격을 그 자격과 조건을 붙잡고 아둥바둥 놓지 못해서 하는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진짜 그 모든 조건을 그 모든 자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준익 감독님이 오신 이유가요 우리 모임 중에 차순배 배우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이준익 감독님 초청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뭐죠 서울을 가고 있는데 차순배 배우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0: 감감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감독님이. 근데 순배 배우님은 그 이준익 감독님이 그 은혜를, 그걸 넘어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원데이가 12시 시작이거든요. 이분 저한테 아까 보신 분이 10시 56분에 카톡 보냈어요.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영상 보여드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코미디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준익 감독님 포함하고 우리 배우분들에게 여러분은 여전히 섭외받고 싶고 오디션을 지금도 보러 다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을 넘어서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준익 감독님이 은혜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랑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가면서 나의 자격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자격 있는 엄마라서, 자격 있는 아빠라서, 자격 있는 교수라서, 자격 있는 연구원이라서, 자격 있는 사업가라서 너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되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건 다 무력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로 사랑한다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한 자살 방지 상담사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마음먹은 분들이랑 통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늘 그래요. 왜 죽으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격 갖추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너무 초라해서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자격 없이 사느니? 이렇게 나의 이 세상에서 원하는 조건을 내가 못 맞추고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이 이야기를 보시면 그 상담전화분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생일이야 그랬더니 생일 축하함 이렇게 하셨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그 노래 안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왜 죽으려고 그래요 하는 것은 그 자격에 대한 얘기를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은 존재 자체로 귀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울면서 다시 살아가겠다고 하셨다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일상의 삶을 붙잡고 자격을 갖추려고 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이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자격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의 존재는 이미 가치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가 좋아하는 노래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착해서 좋아, 웃겨서 좋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도요, 심지어 그 노래에도요 맨 마지막에 최성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왜냐면 이게 사랑이거든요. 수많은 자격과 조건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직도 붙들고 있어? 아직도 그게 네 삶의 진짜 가치를 정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시면서 본인의 자격과 본인의 가진 조건을 모두 내어던진 다음에 그 무력한 그 곳으로 뛰어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라서 좋아. 그 은혜를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공유기 373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원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올 때 너의 멍에를 메고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광야 생활을 견뎌내는 동안에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도 함께 쉼을 얻게 하시는 가르침이십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또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부르셔서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내원의 찬양이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박신화 콰이어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임승종 교수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두 곡 올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박신학화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임승종 교수의 음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김혜숙의 내용원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로 지냈던 호레시오 스페퍼드는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때 가족들을 위해 휴가를 유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가족들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던 중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딸 4명은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아내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았는데요.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보를 받고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비통함을 말로 다 표현을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중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하는 가사의 찬송시를 쓰게 되죠. 나의 소중한 것을 잃는 자리, 그 자리에서 피어난 절대적인 신뢰의 결정체인 평강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찬송 올려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나무의 내 음성을 올리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서울 모태 답장단입니다.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시한수 올려봅니다. 제목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로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알렉산드로 세르베치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유 엔젤 보이스의 음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이자 소설가로 활동을 했었고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의 기초를 세운 국민의 아버지이고 국민 시인으로 불렸던 시인으로서 러시아 국민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러시아 국민 문학의 창시자인 푸시킨의 시였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만나주신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풍파가 닥칠지라도 성령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끝으로 십자가의 전달자 홍성선의 음성으로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아홉 번째 이야기 백성을 구한 젊은 여인 에스더.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에스더 1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영과 자만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하여 음란한 행동을 일삼았고 손님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부인 와스디 왕후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잔뜩 취한 남자들이 반나의 무희들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왕은 왕후에게 옷을 입혀 그 앞에 나서라고 한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왕후나 손님의 부인은 남자들의 여흥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설스러운 연회에 여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므로 이런 남자들 앞에 서라는 요구는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처사였습니다. 왕후는 처벌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왕의 명을 거부했습니다. 버려지거나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와스디의 이러한 결심 덕분에 작고 어린 유대 소녀가 페르시아의 새 왕후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운이 좋았던 탓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이제 에스더가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직접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2: 빨리 해라. 나도 할 일이 많단 말이다.
1: 에스더야, 네가 어디 출신인지는 절대 비밀로 하거라. 그리고 너의 종교도 숨겨야 한다.
3: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1: 날 믿어라. 일단 너를 감시하고

0: 저는 사람과 친해지는 게 급선무야. 그들의 도움이 있어야 너와 내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단다. 방법은 네가 뿐이야. 알겠느냐? 하지만 네가 누구인지 언제나 잊지 말도록 해라. 사랑스러운 딸아, 누구한테도 나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말하지 말거라. 말을 최대한 아끼고 언제나 입조심을 해야 해. 그게 너한테 좋을 거야.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위를 잘 살피거라.
1: 그럴게요. 그럴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제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0: 내가 한 말만 기억하거라.
2: 야, 시간 다 됐다. 자, 이제 그만하고 따라와.
1: 그날 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유나 우정, 가족 같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는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소녀들과 함께 궁 안의 특별한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집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풍부한 음식과 깨끗한 침대, 그리고 새 옷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들은 어찌됐든 전보다는 낫다고 하더군요. 그 안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저처럼 행복하고 사랑받았던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전 친척이나 회당 친구들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모르드게가 했던 말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뜻을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귀를 기울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저를 보호하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힘든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3: 대체 무엇들 하는 짓이냐? 그만들 해라. 당장 멈춰. 조용히 하란 말이야. 너희들 모두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이런 짓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4: 저 근거인가? 살아있어. 빨리 걸어봐. 너 때문이야.
5: 아니야, 너 때문이야.
4: 너 때문이야. 네가 먼저 했잖아.
5: 네가 그랬어. 네가 시작했잖아.
1: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만히 누워 계세요. 물을 가져올게요. 머리도 닦고 상처를 좀 봐야겠어요.
3: 뭐도 몰라서.
5: 저희도 먼저 시작했다고.
1: 자, 연고를 좀 바르고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3: 네. 곧 돌아와서 이 사태를 처리하겠다. 내가 올 때까지 다들 잠자고 있어.
4: 왜 저 인간을 도와준 거야? 너도 우리처럼 매질을 당할 거라는 걸 몰라? 이 멍청한 거사! 넌 아는 게 뭐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 저 인간은 진짜 남자도 아니라고!
1: 사람이 다쳤었잖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다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야.
4: 이야, 여기 진짜 숙녀가 납셨네. 우리 싸우는 거 못 봤어? 넌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걸 보게 될 거야.
6: 뭘 모르는구만.
4: 곧 알게 되겠지.

0: 날아와라.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날아오거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네가 나를 돌본 것처럼 말이야.
1: 감사합니다. 전 너무 무서웠어요. 용기를 내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0: 그래, 다 안다, 알아.
1: 제 삶에 또 한 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변화였습니다. 해계는 저를 안전한 곳에서 지내게 해줬고, 거기서는 7명의 하녀들이 저를 전담하여 돌봐주었습니다. 해계는 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사촌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저를 성심껏 돌봐주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가족이 없었기에 서로를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해계는 저의 선물이자 보호자이고 좋은 자이자 친구였습니다. 해계는 제 하녀 중 하나가 저의 사촌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계는 궁전 경비병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날을 위해 해계가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0: 에스더, 할 얘기가 있다.
1: 네.
0: 내일 너는 폐하의 즐거움을 위해 불려갈 것이다. 폐하는 지금 새 왕후를 선발하실 생각인 듯해. 그 앞에 불려가는 여자들은 보석실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걸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된다. 또한 의상실로 가서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지.
1: 아름다운 보석과 멋진 옷들을 마음대로 보고 고를 수 있다고요? 해계님, 저는 어떤 걸 골라야 하죠? 고를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는 건가요?
0: 에스더, 그 일은 내게 맡겨다오. 다른 여자들은 아마 잔뜩 치장을 하고 나올 것이다. 최대한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하지만 몸에 걸친 금은 보화 때문에 거동이 불편할 것이야. 너는 내가 골라주는 대로 준비를 해라.
1: 말씀대로 할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여기 남아서 기다려야겠어요.
0: 너는 순백색의 최고급 옷을 입어야 돼. 목에는 진주 하나만 걸고 머리에도 진주 한 줄만. 손에는 반지와 팔찌 하나씩만 해라. 다리와 발은 꾸미지 않은 상태로 두어라. 너의 아름다움은 돋보일 것이고 그 수수함이 왕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니까.
1: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0: 화장도 딱 지금만큼만 해야 한다. 너무 과하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것이다. 마음을 편히 갖고 하녀들과 목욕이나 하거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기다려야 한다.
1: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할게요. 저는 해계가 일러준 대로 실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눈을 들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가 즐거움이었는지, 아니면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승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항상 제게 이르기를, 야훼는 언제나 목적이 있으시므로 저는 그분의 계획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은 뒤 제 인생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왕을 암살

하려는 계획을 저의 양아버지 모르디게가 알아채고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암살 시도를 막은 저는 국내에서 지위가 격상되었고 왕도 저를 더욱 아껴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행복했고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디게가 시골에서 삼베 옷을 입고 유골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달의 달인 12월의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신하인 하만은 단번에 한 민족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모르디게는 제가 왕에게 자비를 구해서 이를 멈추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제가 왕후가 된 이유란 말입니까? 머리는 어지럽고 영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0: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버지가 저보고 이번 사건을 저지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폐하를 찾아간다고 해도 만약 폐하께서 거부하시면 저는 즉시 사형이에요. 뭔가를 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아,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 아버지 말이 맞아. 지금 내 지위가 왕후라 해도 살아남지는 못할 거야. 그래, 어차피 나도 죽을 거야. 나와 우리 민족의 목숨이 위태로워.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1: 폐하, 혜기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폐하를 찾아오면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신문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믿을 수 있는 친구인 하르보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고민거리를 전하시면 혜기님께서도 그분을 통해 조언을 주실 것입니다.
0: 그렇다면 하르보나를 믿을 수밖에 없겠군. 즉시 가서 혜계님에게 전해주시오. 당장 폐하를 찾아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드려야 한다고 말이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주시오. 난 지금 조언이 필요하오. 지금 당장 그렇게 전하시오.
2: 왕후 폐하, 목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0: 알았으니 어서 가보시오. 그리고 답을 받아오시오.

0: 회계님이 말씀하시길 왕께서는 지금 동쪽 지방의 일로 기분이 언짢으신 상태라서 섣불리 지금 배웠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최적의 기회가 오기를 지켜보시겠답니다.
1: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어. 모르드게에게 말해서 수사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라고 전하시오. 나도 하녀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할 것이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오. 저는 하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저를 받아주시고 제 말을 들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왕실의 복장을 갖추고 아우스에로 왕이 결혼식 때

0: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했습니다. 제가 페르시아의 왕후이자 그의 아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1: 왕후 오셨어. 폐하가 어떻게 하실까?

0: 왕국의 반을 줄 수 있어.
1: 폐하를 위한 연회를 열고자 하는데 부디 참석해 주십시오. 저의 부탁은 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만도 데리고 와주십시오.
2: 즉시 하만을 데려오라. 왕후의 말대로 하겠노라.
0: 내 당신을 따라가겠소.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군.
1: 우리는 날씨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별일이 아닌 듯 행동했습니다. 그 덕분에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포도주를 양껏 마신 뒤 왕은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0: 자, 이제 말해보시오. 원하는 게 무엇이오? 말만 하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소.
1: 제 바람은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내일 또 연회에 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의 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님, 그때도 폐하와 함께 와주십시오.
0: 좋소. 내일이 되면 이 수수께끼가 풀리겠지.
1: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폐하. 그리고 하마님,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 친척들이 나왔는데 모두들 집에서 끌려나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의 사람들, 시장의 사람들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거리는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비명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만과 같은 이들을 향한 증오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분노가 제게 유익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제게 불굴의 의지를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새로 얻은 힘은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던 하만의 사악한 계획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또한 밤잠을 설쳤습니다. 왕이 잠에 들지 못하자 신하들의 오래된 역사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들어 보려고 했던 왕은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밝혀냈던 암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다음날 아침 모르드개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원래 하만은 그날 75째에 이르는 교수대에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를 대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0: 사랑스러운 부인이여, 이제 그대의 청을 말해보시오. 나는 당신이 마련해준 여행을 마음껏 즐겼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왕국의 반이라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어떤 정이라도 좋으니 말해보시오.
1: 제 바람은 배야. 저의 민족이 노예가 되는 정도의 일이라면 저는 폐하를 귀찮게 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저의 민족이

0: 도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부디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청입니다. 저의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폐하를 기쁘게 해드렸다면, 부디 저희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오? 감히 어떤 원수가 왕후를 해치려고 한단 말이오? 그 작자가 대체 어디에 있어?
0: 그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이 자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선 놓으시오.
2: 아닙니다, 폐하. 전 그저 넘어진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옷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1: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왕후를 공격하는 것이냐?
3: 폐하, 하만은 75자 높이의 교수대를 지어서 폐하의 종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습니다. 교수대는 바로 자기 집안에 세워두었습니다.
1: 하만을 그 교수대에 매달아라. 어서! 이 자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2: 배야!
4: 에스다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 그녀를 쓰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아홉 번째 이야기 백성을 구한 젊은 여인 에스더.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변화무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오래가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사람의 의지와 지성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의지나 지성의 조율 없이 감정만 앞세우는 신앙생활은 미신적 신앙이나 맹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첫 곡 보내드릴게요. 단비 박경민의 소금 찬양입니다.

첫순서로 가야금 해금 세션과 함께한 박경민의 소금 찬양 단비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안수련의 해금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를 보내드립니다.

아는 수련의 해금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를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찬양, 주의 나라에 이어서 미리네 국악선교단의 찬양, 마이 지저스를 전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찬양, 주의 나라에 이어서 미리네 국악선교단의 연주, 마이 지저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국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박유정의 찬양, 바람의 언덕, 그리고 고우석의 피리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들려드립니다.

박유정의 찬양, 바람의 언덕에 이어서 고우석의 피리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예수전도단의 비전, 국악 버전과 함께하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시편 125편 1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장윤호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소개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21년간 의료 봉사로 섬기고 있는 장윤호 선교사입니다. 듣기만 해도 위로되고 생각만 해도 힘이 솟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늘의 이슬의 복과 이 땅에 저장된 물의 복과 자라가 하는 태음의 복과 계시를 맺게 하는 태양의 복이 오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저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지금 의료 선교 사역을 한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필리핀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1: 필리핀 의료 선교한 지가 원래로서 한 21년쯤 됐네요.
0: 네.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세요?
1: 잠발레스 주라고 산 마리셀리노 산 페리페 산나시소라는 네. 세 지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네. 아유, 이름 이렇게 말씀하셔도 네. 어딜까 하고 마닐라만 알고 있으니까요. 네. 오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 네. 마닐라에서 차를 타고 한 7시간 가는 산 쪽에 동네들이에요.
0: 네. 네. 거기에 있는 우리 편지 사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필리핀으로 또 가시고 이렇게 선교사가 되시고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1: 2004년도에 아들을 인도다가 유학생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영어 선교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아들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간 데서 필리핀에 저희 노예에 소속되는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 알아보고 이제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아들이 필리핀에 유학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 해부터 선교사에게 뛰어든 것 같습니다.
0: 네. 가족의 인도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셨는데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되셨을까요?
1: 2004년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제게 주세요. 그 신명기 33장 18절의 말씀인데 스불론을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의 섬을 즐거워하라는 신명기 33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열두 지파를 축복을 하고 난 150년 후에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스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

0: 마무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런 모든 형제를 통수하는 자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뜨겁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아, 목회자들을 200명의 이사갈 지파를 세워봐야 되겠다는 네.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에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흔지 목사님 협력을 하면서 그들의 사례비를 듣고 네. 교회를 돌아보게 됐고 하는데 필리핀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목사님처럼 배움이 짧아요. 그래서 아, 이들에게 세미나를 해야겠다. 말씀 세미나를 해야겠다 하면서 세미나를 하기를 시작을 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일정을 갖고 부흥회도 해가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목사님들이 현재 교회가 필요하다면은 가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 게 한 17개의 교회를 네. 건축을 했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1: 네. 그런데 지금으로도 21년 전이면 지금도 필리핀의 치안이 좀 겁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결단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저는 필리핀 치안이 두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지금까지 20년 경험한 건 필리핀 치안이 두려운 게 아니고 제가 베푸는 사람 입장에 선교사는 그냥 한량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고 또 물질도 베푸고 베푸는 입장에서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렵거나 떨리거나 무섭다 생각을 안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니까요. 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요.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교회도 세우시고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런 세미나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방송 가족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0: 현지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작은 섬으로 다녔어요.
1: 네.
0: 섬으로 다니다 보니 그들이 섬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표현을 잘 못하는 그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까 약도 마음대로 삼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공부하던 것을 마저 끝내기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해서 중의학 국제 의사 매너를 취득을 했어요.
1: 네.
0: 취득을 하고 2018년도에 마닐라에 클리닉 센터를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하면서 2015년도부터 섬으로 다녀야 되니까 필요한 게 의료 선박이었습니다.
1: 네.
0: 그 의료 선을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1: 네.
0: 치료를 하러 이제 이 섬에서 저 섬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1: 네.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한 줄기 빛이다,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1: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나요?
0: 그들이 국교가 카톨릭이다 보니까 네. 복음은 잘 받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리하고 민족성이 달라서 그런지 진실한 면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고민을 많이 해본 거죠.
1: 네.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0: 아이들은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쪽 말로 예속해 예속해 하면은 우리는 잘 받은 줄 알지만은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1: 그 삶의 변화가 없는 또 일부 분들을 보면은 낙심이 되실 법도 하신데 어떠셨는지요?
0: 낙심은 많이 했죠. 그러나 진흙 가운데 꽃이 핀다고
1: 아멘.
0: 한 아이라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낙심은 둘째 문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볼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1: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네. 섬으로 다닐 때는 네. 상당히 복음을 아이들이 잘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하고 저희가 지켜봐도 복음을 받은 아이들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아이들하고 행동이 달랐어요.
1: 네.
0: 그 복음을 받은 아이들은 말씀이

0: 치네. 그래서 그런지 행동이 바릅니다. 필리핀이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생활난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을 받았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나쁜 짓을 안 해요.
1: 네.
0: 그래서 아,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1: 네. 사람을 뼛속 깊이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파워 있는 복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 김장한 목사님 6.25 동란 때 또 미군을 만나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하나님 믿고 목사님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왕으로 거듭나셨잖아요.
0: 네.
1: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지역,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서 키우는 그 아이들이 그 나라, 그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0: 네. 그렇게 될지도 바라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1: 아멘. 20년간 사역을 해오시면서 보람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1: 어떠세요?
0: 최근에 있던 일들입니다.
1: 네.
0: 산 마리셀리노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산 쪽으로 깊이 되는데 이제 큰 호수를 지나가야 돼요. 돌아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작은 통통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섬 마을에 도착을 하자 저 섬 이쪽에서 사람들이 웅숭숭하는
1: 네.
0: 소리가 나길래 그쪽을 쳐다보니까 한 10여 명이 들것을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1: 네.
0: 그럼 무슨 일이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들것이 점점 강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저도 올라가는 도중에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사람이 죽어간다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또 깜짝 놀랐죠. 뛰어가서 보니까 들것에 여자 한 분이 실려가 내려오고 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1: 네.
0: 그 이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가 의사인데 내가 한번 볼 수 있느냐 하니까 급하니까 그분들이 빨리 좀 받아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상태를 살펴보니까 고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대로 기도를 하면서 침으로카 치료를 했더니 아 이분이 불뚝 일어났었어요. 어,
1: 호흡이 돌아왔네요.
0: 예, 호흡이 네. 일등이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지금 강 호수 건너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1: 네.
0: 사람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새꼬챙이 작은 새꼬챙이로까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1: 네.
0: 하나님이 도왔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그 산 마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또 이렇게 살린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이동식 진료소로까 산 마을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진료소를 가지고 옮길 때는 몇 박스 해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루 만에 다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을에 찾아갈 때는 주로 한 4박 5일씩 머무릅니다.
1: 네.
0: 새벽 2시가쯤 됐나? 막 차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잠길에 취해가 나가봤더니 그 흔지 목사님 여동생이 문을 두드면서 오빠가 죽어간다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라서 뛰어가니까 제리라는 흔지 목사님이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온몸이 차갖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 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흔지 제리 목사님이 살아나셨습니다.
1: 할렐루야. 네,
0: 이런 기적들이 제가 겪지도 느끼지도 생각지도 않은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1: 아멘.
0: 이 소문이 마을로 나가는 거예요. 야, 저 한국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1: 네.
0: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네. 네,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시는
0: 네.
1: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0: 네.
1: 필리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기도와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0: 저도 늘 동의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에서 필리핀에서 오신 장윤호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교사님을 진짜 오지 마을까지 가서 선교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놀랍다는 생각.

0: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셔서 이렇게 뜨겁게 선교 사역까지 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도 좀 잠깐 들려주세요.
1: IMF가 오기 전에
0: 네.
1: 기자 생활을 했죠. IMF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흑님의 부탁으로 기도원에 가서 영성 교육을 받다가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0: 네.
1: 그 뜨거운 주님을 만나서 인생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주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이해가 한번 살아보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신학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쭉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까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에 뛰어들었고 또 공부 끝내지도 아니했던 공부를 해서 중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에 제가 없다라고 했던 그 주님을 만나고 난부터 내가 주님에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이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제가 알았던 거고
0: 아멘.
1: 깨달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주님이 살려 노력을 해봤습니다.
0: 주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선교사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계세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1: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감찬 장군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0: 역사에 기록돼 있으니까요.
1: 역사에 기록될 이 사관들이 쓴 기록과
0: 네.
1: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선조가 어떤 행동을 했고 무슨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0: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사실로 네. 우리가 알고 있죠.
1: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선조들이 한 행적과 행위를 알 수 있는데
0: 네.
1: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0: 아멘.
1: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성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이건 남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없다라고 했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거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구나. 즉 우리가 난중일기가 있음으로써 이수진 장군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맹량대첩에서 배가 12척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다시피 성경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피다 보면은 없다라고 생각하던 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0: 아멘.
1: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그 없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제게 와서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이 주셔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0: 아멘. 나를 찾는 자에게는 분명히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1: 네.
0: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꼭 만나시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선교사님 앞으로 또 필리핀에 들어가셔서 오지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실 텐데요. 기도 제목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 주실 겁니다.
1: 제가 오지 마을을 다니게 된 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오지 마을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병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먹을 걸 가게 구멍 가게조차도 없는 마을이었는데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저는 평상시에 오지 마을 밑에 교회에서 오지 마을 분들을 두세 시간 걸어와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왔었어요. 그 치료를 받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심하게 우시길래 저희 팀들이 말렸는데 그냥 놔둬라. 할아버지가 얼마나 한이 많으면 저렇게 우시는가. 할아버지가 다 웃었는지 울음을 그쳤어요. 제가 여쭤봤죠. 할아버지 왜 웃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께서 74년 만에

0: 역사를 천받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 내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도시에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산골 마을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마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내 현장에서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동식

0: 꼭 제 어릴 때처럼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예수님에 알게 할까? 그들이 태반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작은 소녀아이 7살 분 조이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갈록으로 놀로장 하면서 불러요. 근데 왜 저희 왜 부리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라는 질문에 너가 왜 의사가 되려 하니? 우리 아이따 민족 가운데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다음에 크면은 의사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치료해 주고 싶다라는 네. 말에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대로 아이들을 방치해 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그 산속에서 아무 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산에서 나는 야생, 자기들이 가꾸었지만은 가꾸는 게 아니라 야생 수준이었어요. 그런 고구마나 감자나 살만 먹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대물림을 받지 않기에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 자린 데까지 저희들이 빵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아이들이 영화나 인형극이었어요. 근데 전기가 없는 마을들이 돼가지고 영화를 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휴대용 발전기를 켜가지고 영화를 보여주고 또 인형극을 부자와 나사로라는 인형극을 하면서 범죄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인형극을 통해 가르치고 또 예수님 영화를 따갈로그 된 영화를 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발전기를 켜서 영화를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 분 보고 하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찬송가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막 따라하면서 떼창을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함을 제가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구나. 이 아이들에게 한 끼의 따뜻한 식사라도 좀 먹여보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대물림을 받지 않으려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됐는데 마침 그게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세워놓은 건물 4동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5년을 사용하다가 15년치 방치된 건물이에요. 제가 건물을 찾아가서 살펴보니까 많이 낡고 또 수리할 곳이 많이 있지만은 이곳을 수리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율동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언어인 따갈로우와 수학을 가르치면은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가져온 것을 대물림 받지 않고 다른 세상을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을 불러올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1: 네.
0: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 없는 것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4개 동을 수리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불러모으고 하려니까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정을 위해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감동 주시면 또 함께해 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네. 즐거워하시는 일이니까요.
0: 네.
1: 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선교사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필리핀의 그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 사역 계속하시기를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사옥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윤호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은 어떤 길이세요? 걷다 보면요, 넓고 평평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돌뿌리가 튀어나온 곳도 있고 또 움푹 패인 곳이 나와 때론 그냥 걷기 힘들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아온 우리네 길에 살다 보면 곳곳에 생각지도 못한 쉽지 않은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넘지 못해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다 해놓고도 다 이겨놓고도 마지막 몇 분 몇 초를 버티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장애물을 멀리하고 돌아가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안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승리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요, 더 버티고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까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에게 화이팅을 외치며 문을 열겠습니다.

송정미의 지금역의 첫 곡으로 강명식과 주준모가 함께 부른 기뻐하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선한 싸움 다 마치는 날, 우리가 친히 주님을 만나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곡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와 응원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첫 곡 나눴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무슨 힘든 일이 생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울음이 나올 때 방법을 한번 바꿔서 주님! 주님! 이렇게 우리 힘을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 이름 그 자체로 그 다음 어떤

어떤 기도를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정주현이 부릅니다.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주현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찬송가 프로젝트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뷰티풀 월십의 예수 예수 예수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사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셨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송가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부르던 찬양이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찬송가를 작사한 루이자 스테드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을 제가 들었던가 나눴던가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해변에서 소풍을 즐기던 중에요. 한 소년이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것을 남편이 보고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소년과 함께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남편을 잃은 루이자는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달콤한가를 몸소 경험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쓴 찬양이 바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인가 이 찬양이죠. 그 이후에 루지아와 그의 딸은 선교사로 헌신하여 남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리길 소원하며 셀라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을까요? This 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구주 예수 의지함이.

Could you sweet jammy? Tis a sweet trust in Jesus. 셀라의 찬양으로 세바스찬 뎀뉴와 지미 라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I surrender all.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였죠. Count your blessing.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남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조수아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고 지금들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한웅재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찬양을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길 축복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곡 What a Beautiful Name, 힐송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화가인 뒤러와 그의 친구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공부했지만 가난 때문에 한 명은 일을 해서 다른 한 명의 학업을 돕고 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학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헌신과 후원으로 뒤러가 화가로 성공한 후에 친구를 찾아갔을 때 친구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굳어지고 휘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뒤로는 그 친구의 헌신적인 청지기적인 삶에 감동을 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아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친구의 굳어지고 휘어진 기도하는 손이었고 그렇게 명작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꿈보다 친구의 학업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고 성실히 일하며 도왔던 친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실한 청지기는 나의 성취보다 주인의 기쁨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뒤러의 친구는 자신의 화가라는 꿈을 포기하면서도 동료의 성공을 도왔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때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주장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에 굳은 살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돕는 기도의 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예술 작품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청지기의 고백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죠. 그 사명이 무엇이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용기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용기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일대를 졸업한 갑부의 아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나도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보드는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성경책 여백에 No Reserve, 남김없이 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그렇게 선교지로 떠났던 보드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인 25세의 젊은 나이에 뇌망염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국에서는 보든의 유품인 성경책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에는 후퇴란 없다라는 보든의 마지막 고백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보든은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주인이 언제 오시든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짧은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든이 남긴 재물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되었고 보든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남은 인생,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드릴 것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자신의 계획보다 앞선다고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에이, 나중에 성공하면 나눌 거야. 나 그때 나눌게.

이렇게 미루지만 보드는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주인이신 주님께 모두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둔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을 비울 때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예비비, 이거 남겨둬야 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옮겨드릴 때 비로소 나누는 인생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신 곳을 향해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박희봉 목사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크룩스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박희봉 목사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크룩스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벨기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에디스 카벨이라고 하는 간호사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들을 모두 치료했다고 합니다. 카벨은 이 전쟁이라는 주인 없는 혼란한 시대에 생명이라는 귀한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간호사였다는 것이죠. 이 적군도 치료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간첩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총살형을 받게 되었는데 형 집행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카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증오함이나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받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야, 나 같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 그쵸? 증오, 원한 당연히 품고 갈 것 같은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신의 목숨까지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린 카벨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당당히 설 준비가 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청지기는 위기 속에서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카벨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아우성치며 싸우고 서로를 증오하고 할 때 참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품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지기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감정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진실한 내 모습.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진실한 내 모습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성자 프란치스코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프란치스코에게 미쳤다고 막 비난을 하고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광장에서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서 아버지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지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이 없는 듯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데 전력을 다한 결과 프란치스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적 삶의 가장 큰 적은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소유욕,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야 안전하다, 아유 다행이다, 든든하네 이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손을 펼쳐서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붙들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전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눔의 청지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대규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나를 받으옵소서.

0: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대규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나를 봐도 없어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대저택의 주인은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과 열쇠를 자신의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야 주인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재산 네가 마음껏 써 다 맡겼잖아 이렇게 유혹했지만 그 집사는 매일 아침 주인이 돌아오실 것처럼 집을 청소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집은 떠날 때보다 더 아름답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집사를 크게 칭찬하면서 집사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영원한 자신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삼았다고 하죠. 이렇게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눌 것을 풍성히 주시고 그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사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빛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보이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의 태도가 진짜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명지, 그곳에서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청지기처럼 주인을 대하듯 성실히 일할 수 있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작은 일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 작은 충성들이 쌓일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충성스러운 청지기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김도연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조율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1: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에버렛 웬딩턴 교수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피해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용서와 화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용기와 헌신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은 피해를 입힌 사람과도 귀한 관계가 되어 보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당한 일이 아니어서 혹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나오는 듣기 좋은 소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워딩턴 교수는요, 강도의 우발적인 범행에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랜 시간을 씨름한 그는 결국 용서가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이후 자신이 깨달은 용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만이 상처받고 무거운 내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용서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믿음 약할 때의 김도현의 찬송가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늘 풍경의 찬양을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막내 PD였을 때 하늘 풍경이 와서 같이 방송도 하고 찬양도 라이브로 했었던 기억이, 아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우리 하늘 풍경님의 찬양을 앞으로 더 많이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찬양 제목이 용서하기 원해요 였는데요. 중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의 가사가 나오죠. 결국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먼저 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말씀,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뜨끔뜨끔해요. 그죠? 용서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일곱 번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일곱 번에 일흔 번?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이거를 뭐 7 곱하기 70번에서 490번, 아,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용서

하라는 그런 주님의 큰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없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혹시 내가 거절한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용기 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나누는데요. 마커스 월십의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사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용서가 있을까요? 저는 세월이 흐르니까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보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정말 주님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화해 그리고 평안과 용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복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양들은 아침 이슬이 흡족히 맺힌 풀을 뜯기만 하면 물을 마시지 않고서도 여러 달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깨끗한 물이 없을 때에는 웅덩이에 고인 오염된 물도 개의치 않고 마실 만큼 갈증을 참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 갈증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미련하고 약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신의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영원의 오불방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라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일디브오의 Amazing Grac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드레 크라우치의 My Tribute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휘트니 휴스턴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베델 월십의 그래서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설수정의 삶은 내 것 아니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례 군사연합훈련을 두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훈련을 축소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관을 하지 않겠다라는 반응도 내비쳤지요. 예,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이 한반도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남북의 사이에서 어쩌면 북한의 이런 태도들이 또 북한의 무관심이 우리 민족에게 시련이고 또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 통일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상을 보고 또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 삶에 잠든 평화를 주실 거라는 거 기대하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그동안 어떤 경험이나 또 다른 나보다 더 뛰어난 상황이나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 주님의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우리 남북한 성도 모두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 오늘도 그런 하루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의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도 FM을 통해서도 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도 방송 들으시는 우리 남한의 성도 여러분께서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또 받으신 은혜와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북녘 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요. 또 복음의 그 가치를 꼭 느껴보시고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을 전해드리는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어서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드사 찬송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간증자 바로 만나볼게요.

이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 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0: 귀한 이야기 지금은 함께 하시죠.
1: 저는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에서 섬기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송되었을 때 그 절박했던 주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잡혀갈 것 같지 않고 공안이 없는 이 편안한 공간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1년 365일 그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내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또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북송됐던 북한에서 내가 북한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기도와 또 묵상 끝에 내가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2000년도 중국 심양에서였습니다. 이윤진 선교사님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막내 동생이셨습니다. 지금은 소천 와서 전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2000년대 중국에 있었던 그 통독반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투 무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통독을 할 때 많이 싫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들려오지도 않고 제가 사실은 고향 사람들이 그리워서 통독반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됐고 큐티를 나눠야 됐고 그것도 또 새벽에 제 표현으로 막 들들 볶아서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모르는 말들을 계속 막 읽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윤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몸이 막 10배나 넘어대는 짐보따리들을 끌고 심양 공항으로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를 통해서 왔지? 이런 고민도 잠깐 했고 근데 이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통독반에서 잠깐 머물다 또 이제 대련에 있는 저희 집에 가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낳은 딸 앞에 굉장히 제가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엄마였습니다. 발변 기어 다니는데 크는 그 애를 보면서 내가 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엄마라고 오픈을 해야 될까? 자식 앞에 나를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북송을 이제 했었는데요. 잡혔어요. 중국 내몽골에서 일주일 동안 막 영하 40도 되는 데를 이제 막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끝내는 북송되는 이제 중국 길림성 도문이라는 감옥에 이제 잡혔는데 집을 나온 지 9년 하고 6개월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탈북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맞이어서 밑에 있는 동생들, 부모님들 살리려고 강을 건넜는데 건너고 보니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랬는데 잡혀서 이제 양말 한 조각이랑 팬티하고 그냥 바지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눠주는 조끼 있고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감옥에.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그 담요를 이제 뒤집어 쓰고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많이 저한테 안겨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큐티했고 통독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떤 지나간 일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때 34살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더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34살밖에 안 됐어요. 저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죽으면 되는데 제가 남겨두고 떠난 딸 8살짜리 딸 있습니다. 저는 살아서도 그 애한테 못난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죽어서도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난 못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감방에 한 40명 되는 탈북민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본대요.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독교를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본대요. 그렇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흘 지나서 다른 감방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진보따리 풀다가 이제 통성명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보딸이라 해봐야 뭐 가루비누 조금 그다음 뭐 양말 조각 생리대로 사용하던 전조각 이렇게 작은 딸보들이 있었는데 그거 풀다 말고 청바지 단추 이제 뜯어가지고 보초병이 안 보이는 안쪽에다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3일씩 5번을 그 감방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자녀의 생일을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제 제 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이 생일 전날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달복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제가 돈 벌러 간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왔다고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탈북에서 북한에서는 결혼 안 하고 중국에서 애 아빠를 만나서 살았지만 나는 본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중국에 왔는데 탈북을 경험하고 중국 경찰을 경험하니까 이제 중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국에서 한국을 오려고 이제 떠났어요. 왔는데 그것도 역시 통덕반이었어요. 조선족 집사님과 이제 합심해서 저희를 이제 섬겼는데 이제 한번 탈북을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그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아파트 안에서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찬양 부르는 것도 싹 죽어가면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나요.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이 북송을 한 번씩 다 경험하니까 겁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붙들려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도 이제 배우고, 말씀도 쓰고, 그때도 금식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공안에서 위례시 외사과에서 잡으러 왔어요. 그날은 김치찌개도 엄청 맛있게 고기를 많이 삼겹살 많이 넣고 김치찌개를 엄청 많이 끓여놨어요. 몽땅 못 먹고 잡혔어요. 중국 공안에 다시 잡혔어요. 외사과에서 나온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막그막열 명씩 넘어대는 막 산동 사람들이 이렇게 몸집이 커요. 달려들어와서 막 수가 막 차오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 아, 우리는 배고픈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잡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짐막 이렇게 싣고 가는데 봉고차가 막 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북송됐을 때 살았는데 한국 기도로 두 번까지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 위례시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혀있었어요. 날씨도 엄청 안 좋고 비가 많이 왔어요. 창문 이렇게 열어놨는데 참새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비 굳느라고. 그 참새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참새로 태어났으면 북송 안될 텐데. 참새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 비워내는 작업에서 하나님 없어. 뭐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우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 기도도 난 죽으라는 거지 뭐야. 없어. 하나님 없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계속 비워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눈물도 다 비웠어요. 한 일주일 있었는데 제가 아마 일생 동안 울었던 그내 안에 있는 울음을 다 비워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제 묶여서 남자 여자 이렇게 다 묶여서 가는데 위에는 배를 타고 대련에 와야 이제 북한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저희를 실은 북한 버스가 가는데 지금 보이브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 버스 안이 분명 이제 사람이 한 40명 정도 탔는데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막 상대방이 침 꿀꺽 넘어가는 소리도 막 들리고, 아,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도착했어요. 북한 보위부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한 40명 정도 앞에서인데 막 입에서 막 상소리 막 나오고. 근데 감옥이라고 보니까 저는 첫 번째는 도문 쪽으로 이제 북송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진이즈 쪽으로 이제 북송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짐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 짐을 이제 돈이 나오는가 하고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저희 죄인들이 눈에 비친 그 보이브,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우리 가지고 난내그 혼솔 막, 그리고 치약 막 뒤져보고 이러면서 돈을 이제 밝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내 조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조국이 아닌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내려놨어요. 근데 그, 보위부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름, 아무개, 아무개 막 부르면서, 너네 이제 한국 영사관에서 잡혔지? 막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긴 머리인데, 이렇게 잡아서, 벽에다 이렇게 막 쫓아놓는데, 양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옆으로 보이잖아요? 피가 이렇게 툭툭 터지는데,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내가 오줌을 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촌이에요. 20대, 10대 후반인데 중국에서 조선족 전도사님 양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래도 좀 짬밥을 먹었잖아요. 사회 짬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가려고 그랬지 그러면 거짓말해도 빙 애들 텐데 이 친구들은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에 가려 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옥에서 식기도도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식구 쪽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거기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없다 하면 거기 안 보내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 수용소로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분은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너 친구의 신앙은 뭐고 나는 내 신앙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봤는데 다섯 명이 똑같이 잡혀 나갔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섯 명이 서로 다른 감방으로 이제 옮겼어요. 나는 이 감방에 있고 다른 분은 또 저쪽 감방에 있고 있는데 앞에 감방에 있는 순이라는 언니가 오전에 끌려 나가는 거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야 김순이 몇호 감봉에 몇호 나오라 해서 걸어 나가는 거 분명 들었는데 오후쯤 들어오는데 막 질질 끌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막 이렇게 무거운 거막 끌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 나도 저렇게 맞겠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한 매만 때리면 저다 불어버릴 겁니다. 나는 첫 번째 복성 때 제가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맞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매만 저 사람들 한 매만 때리면 다 불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언니는 저는 진짜 한 매도 안 맞고 그 풀려 나왔어요. 근데 그 언니는 맞아 죽더라도 부인하게 해달라고 한국 기도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보이부에서 나와서 단련대로 가는데 변속관에서 봤는데 얼굴 빼놓고 이 몸부터 이 아래까지 다 새까만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우자에 맞고 걸상에 맞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 서푼짜리 믿음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근데 저랑 그 다섯 분이 해령 정거리에 있는 12교화소에 갔어요. 네 기가 그 포대가 있는데 만탄창을 한 군인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이름으로 안 불려지고 수임 번호로 불려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호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어느 때가 하나님하고 최고로 가까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있던 3년 석달 동안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때 제일 제 신앙이 최고로 이제 높았던 시기다. 기도한다고 하고 1년 365일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지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난 재수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 한국 기도 두번다 이제 여독 정치범 성소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새로 감방에 이사 가는 날 너무 놀랐어요. 저 주님 여기를 주님이 예비하셨군요. 주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거 고백을 딱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요. 당신의 사람을 돕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도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루 종일 1년 36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께서 하나님만 부르시니까 그런 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중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했소를 안 했지만 눈만 보고 아, 저 사람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구나. 그럼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럼 둘이 벤소관에 들어가가지고 손 쥐고 왜냐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둘다 나와요. 그리고 감방이 위치가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모르는데 또 며칠 지나서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 응답 받았구나.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소를 앞두게 한 15일 전에 감옥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감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때 틈에 그 사람도 내가 딱저 전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잡고 들어가서 아궁이 불빛에 나가서 이런 얘기해요. 나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더라. 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된다. 나는 지금 3년 반 돼서 나가는데 당신은 12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한번 믿어볼래? 그러면 갈급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간다는데 자기는 아직 12년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말해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불빛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이 기도가 성립되고 당신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분 정도를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그거 까맣게 잊어먹었거든요. 내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내가 한게 아니니까 제가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한국에 온다고 태국 이민 감옥에 왔는데 막꺅 소리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리치는 너 아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저 여자 저 멀쩡하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얘기하더라니까 저 여자 어디서 살았네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하나님 전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얘기를 했다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나도 되게 오지랖이었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하며 동맹국들에도 제재 동참 여부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가운데 미군은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고 북한 관영 매체는 이달 들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모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8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국채 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 증가가 다시 부채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청진 수남시장 주변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최대 3배 오르는 등 시장 접근성과 상업적 활용도에 따라 집값이 결정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부유층과 자녀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내용물만 옮겨 담아 반입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자연에서 분해되는 CJ 제1제당의 바이오 소재 PHA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빨대와 포장재부터 인조 잔디까지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창덕궁에서 시범 운영됐던 인공지능 순찰 로봇이 오늘부터 덕수궁과 소울흥에도 투입돼 화재와 침입자, 응급 환자 등을 감지하며 국가유산 안전관리에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 소식입니다.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이 현금 130만 원 상당과 귀중품을 택시에 두고 내렸지만 경찰이 주변 버스에 블랙박스까지 추적해 지갑을 되찾아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국제경제망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제 압박에 나서면서 동맹국에도 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 작전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편에 설 것인지 맞설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산 석유의 80% 이상을 사들이는 중국에도 제재에 동참을 촉구했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경제 제재를 통해 대규모 확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군사공격이 재개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 역량을 다시 구축하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이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조치를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군은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와 영내 동맹국 방어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약 300km를 비행했으며 한미당국이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안교백 국방부 장관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번 발사를 보도하지 않은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목적과 성과를 선전해왔지만 이달 들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52억 달러로 8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반나절 적었는데도 하루 평균 수출액은 61.5%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260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8.8%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2%까지 올라 절반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 제품과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증가한 반면 승용차와 선박,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했는데요.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늘었고 유럽연합은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국채금리 상승이 다시 부채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과 의료비 증가 등이 국가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여기에 관세정책과 이란전쟁에 따른 비용까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101%에서 10년 뒤 120%, 30년 뒤에는 1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에도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최근 30년물 국채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미국 정부가 부담한 누적 이자 비용도 1조 1,7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를 조건에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 주변의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에서 최대 3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창고 형태의 허름한 한간짜리 주택은 코로나19 이전 만에서 15,000 위안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약 3만 위안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두 칸짜리 일반 주택도 4만에서 5만 위안 수준에서 약 10만 위안으로 올랐고 특히 수남시장과 가까워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기 좋은 주택은 최고 15만 위안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주변에서는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창고나 개인 상점으로도 활용되면서 시장 접근성과 상업적 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각군이 주택 거래를 중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림집 이용 허가증 명의 변경 같은 행정 절차까지 대신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고층 아파트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어려워 높은 층일수록 오히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주거 편의성에 따른 가격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부유층과 그 자녀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경제력과 인맥,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의 구입 경로나 사용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해 부유층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품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반입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산 상표를 떼고 중국산 상표를 붙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한국산 화장품 내용물만 옮겨 담아 반입하는 방식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부유층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제품은 설화수와 공진향으로 한 세트에 500에서 1000 위안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대북 무역업자들이 북한 측 주문에 맞춰 직접 내용물을 옮겨 담는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J제일제당의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최근 바이오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대안으로 소개하며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 머티리얼즈를 PHA 제조 분야 선두주자로 소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LA 타임스 등 미국의 여러 매체도 소개됐는데요. PHA는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얻은 당을 미생물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바이오 소재로 토양이나 해양 등 자연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활용 분야도 화장품 용기와 상품 포장재를 비롯해 식음료용 빨대와 위생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스웨덴의 한 축구장에 PHA 기반 인조잔디 충전재가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국내외 커피 전문점에 PHA 빨대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PHA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가운데 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PHA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창덕궁에서 시범 운영됐던 인공지능 순찰 로봇이 덕수궁과 경기 고양 서울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힙니다.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곳에 AI 순찰 로봇을 한 대씩 배치해 시범 운영합니다. 순찰 로봇은 정해진 구역을 스스로 이동하면서 카메라와 각종 센서로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살피고 화재나 침입자, 응급 환자 등이 발생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관제 상황실에 알리거나 경고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형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평탄한 덕수궁에는 4륜구동 로봇을, 경사와 비포장 구간이 있는 서울흥에는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 로봇을 투입합니다. 앞서 창덕궁에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순찰 로봇이 하루 9차례 자율 순찰을 진행했는데요. 순라봇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의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에서 따왔으며 국가유산청은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AI와 로봇을 활용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기온 16도에서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전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목포 25도, 광주와 전주 24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4도, 목포 33도, 여수 3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울진 26도, 포항 25도, 대구 24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 34도, 울진이 31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서귀포 27도, 제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에서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황해도는 사리원과 신계에서만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4도, 해주 23도, 희천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주 30도, 신의주 27도, 희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장진과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산과 풍산, 원산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함흥 21도, 예산 17도, 무산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 함흥 29도, 예산 27도, 무산 23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24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해주신 우리 방송하신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오늘 맞이하는 이 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올 때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두려움 가운데 헤매이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 주님의 빛과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병든 어떤 사람이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병, 오라버니 한 분을 믿고 두 자매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청천벽이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부르니까 나사로가 덤벙덤벙 나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훗날의 신자의 예표여 증표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환희였고 후일의 성도들이 얻을 환희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어느 무덤에 파묻히면 언젠가는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버떡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의 부활은 기적의 기적이나

0: 더욱더 큰 기적이 아직 남아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환희는 환희일 것이나 이보다 더 큰 환희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는 보았지만은 아직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한 줄기의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살 길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울증 갖지 마세요. 죽으려고 결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 안 걸려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보혈을 지나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한 후에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도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0: 한국종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국종착 8개월차 이제 1년에 막 접어들고 계시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이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북한 함경북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연길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또 이곳에서 8개월 동안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0: 네.
1: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과 선생님만의 그 단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0: 네.
1: 선생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0: 제가 제일 처음 만났던 순간이 태국 산을 넘어 라오스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예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정원에서 석 달 제가 생활한 기간에 정말 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려졌 전 뒤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뭐인가 하면 제가 배를 알았습니다. 5일 동안 제가 거서 5일 됐습니다. 배를 알아서 우리 선교사님 약을 줘도 계속 약을 먹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기도해서 밥을 먹게 돼서 하니까 밥도 못 먹겠어요. 배가 네. 아파서 굶다시피 해서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제 배가 왜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이젠 5일째 거의 되는 이 배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불쌍한 이 딸을 좀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배가 너무도 아픕니다, 하나님.
1: 네.
0: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고, 그 순간에는 배가 그냥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또 저녁밥을 먹게 되고 저녁밥을 먹고 난 이후 6시가 됐어요. 저녁 6시가 됐어요.
1: 네.
0: 제 배가 아프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나섰단 말입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래 나도 너무 이상해서 왜 배가 아예 아플까? 또 이상해서 다시 그 배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제한테 정말 닿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이 배가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제가 다 온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0: 네.
1: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0: 네.
1: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만나고
0: 네.
1: 믿음이 더 깊어지고
0: 네.
1: 기도에 대한 그 사모함이 더 커지셨어요.
0: 네.
1: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우리의 변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0: 네.
1: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내 모습과 우리 선생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본다면
0: 네.
1: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지도 궁금해요, 선생님.
0: 네.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가 믿으니까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하고 매일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선 마음이 후련해지고 언제나 하나님 내 곁에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변화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한국 생활에서 내가 어떤 때는 무서운 것도 있고 내가 여기 와서 생활하자 하니까나
1: 네.
0: 무서운 것도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하고 정말 그런 생각이 잠도 어떤 때는 안올때 있습니다. 그럴 때면 또 누워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한국 정착 생활을 잘해야 되고 앞으로도 정말 제가 보람있게 살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오. 몇번 기도를 또 합니다. 자기 전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딱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힘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주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내 귀에 세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일어나 보면 힘이 생기고 정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다 착착착착 마무리해집니다.
1: 네.
0: 네. 야, 그럴 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가. 정말입니다, 선생님.
1: 아멘.
0: 네.
1: 그렇게 우리 주민분들에게,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0: 네.
1: 또 중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나
0: 네.
1: 러시아 또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0: 네.
1: 저희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분인지 한번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을?
0: 네. 하나님은 우리 이 죄에 많은 사람들을 다한 품에 안아주시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저 한 품에 안아서 다 모든 일을 잘 되게끔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 아멘.
0: 아멘.
1: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0: 네.
1: 그러면 선생님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번
0: 네.
1: 나눠주세요.
0: 네. 저는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씨 일가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다 같이 안아서 이 한국에 다 데리고 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하시고 보람 있게 살게끔 해줬음. 저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1: 아멘.
0: 아멘.
1: 북녘의 주민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함께 주님 안에서 어우러져서 더
0: 네.
1: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0: 네.
1: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고향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0: 네.
1: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
0: 네. 북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우리 같은 모든 조선 동포들이 하나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힘겨운 일도 없고 그 어떤 고난도 없고 우리 하나님만 오직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과 같이 하고 꼭 그랬으면 다 같이 여기 와서 한국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 한 분뿐이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저희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분도 우리 이봉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눠주셨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역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머자는 다음 시간에는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오늘 이 방송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오늘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19편 11절의 고백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바로 오늘 이번 한 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합니다. 내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아멘. 첫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양강도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근무를 하고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온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와, 대표님이랑 벌써 내 돈 내 산을 함께하면서 몇 번의 계절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맞아요. 소리 빠릅니다.
0: 맞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1: 네.
0: 새 계절을 맞을 때마다 뭔가 설레기도 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여럿 있기도 하죠.
1: 그렇죠. 예.
0: 가을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아, 일단은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0: 네.
1: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확실한 이 나라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지금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8월도 마감되잖아요. 이제 9월 달 들어가면 날씨가 이제 참 요즘 그 날씨가 좀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지금 또 옷을 또 지금 이번 일요일 날에 제가 다 또 이제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인 제가 트렁크를 꺼내가지고 그다음에 옷장에서 해서 옷을 또 이제 정리하면서 여름에 입던 옷들은 들어 좀 정리해서 넣고 그래 가을 옷들을 지금 꺼내보다 보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아, 좀 전에 옷을 다 이렇게 바꿨던 것 같은데 참 이제 항상 이제 계절 네. 옷을 바꿔서 이제 넣고 입고 할 때마다 보면
0: 그쵸.
1: 참 너무도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0: 좀 때마다 저도 너무 빨리 가서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1: 그렇죠.
0: 근데 또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새 계절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할게요.

0: 지난 주말 와이셔츠 두 벌에 43,500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와이셔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와이셔츠가 사실은 영어잖아요.
1: 예, 네, 맞아요.
0: 북한에서도 와이셔츠라고
1: 맞아 하면... 그래요. 북한에 이례적으로 외국말을 안 쓴다고 하지만은 네. 와이셔츠 같은 그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쓰거든요.
0: 아, 와이셔츠 하면 다 알아요.
1: 네, 다 알죠. 와이셔츠라 그러죠, 북한에서도.
0: 네. 저희는 보통 교복을 입을 때도 와이셔츠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교복에도 와이셔츠를
1: 그렇죠. 우리 북한에 그 대학 다닐 때도 네. 대학 때 이제 교복을 주면서 와이셔츠 같이 줘요. 근데 북한에서도 한국은 와이셔츠 이렇게 말하잖아요.
0: 그렇죠.
1: 미국식 발음이 많이 이제 한국은 쓰는데
0: 맞아요.
1: 북한은 좀 영국식 발음을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와이셔츠 이렇게 하거든요. 와이셔츠 이렇게.
0: 그럼 표기도 샤트 이렇게 써요.
1: 아, 그렇죠. 쓸 때도 우리 한글로 쓸 때 샤츠 아니에요. 셔츠가 아니에요. 샤츠.
0: 아, 이런 것도 다 통일하려면은
1: 그렇죠, 맞아요.
0: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네,
1: 그러니까 겉으로 듣기만 하면 다 이해되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남과 북의 말이 좀 몇 가지가 돼요.
0: 그러면은 어쨌든 와이셔츠, 와이셔츠를 학생 때도 입고,
1: 네.
0: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입고,
1: 예.
0: 대학생 때도 입고.
1: 보통 보게 되면 노동자들은 보통 이제 잘 입을 기회가 없는데,
0: 네.
1: 대학생들은 무조건 교복에 와이셔츠 있어가지고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은 정장 그러는데 북한은 정장이란 말 하면 알아 못 들어요. 양복이라 그러거든요.
0: 양복.
1: 남자 양복, 여자 양복 이렇게.
0: 네.
1: 그러니까 대학생 양복 하면 이제 지금 정장인데 거기 와이셔츠 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 때 1년에 와이셔츠 한 개를 주면 그 한 개를 가지고 빨아서 입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봄에 와이셔츠가 지금 옷장 보게 되면 저도 지금 아직도 열 벌은 지금 있는데 여러 가지가.
0: 특히나 이 네. 여름 생각하면은 매일 입기 힘들잖아요.
1: 그렇죠. 또 와이셔츠가 이제 한국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얇으면서도 이제 냉감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 질 자체가
0: 네.
1: 천의 질을 원단 그러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은 원단이라 그런 말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천 질을 가지고 이 천 질이 재질이 무슨 나일론이냐 뭐냐 이렇게 따지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이제 희한한 게 와이셔츠를 살 때 보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랭 원단 그러니까 입기만 해도 참 시원한 그쵸. 것도 있고
0: 맞아요.
1: 예, 근데 제가 이번에 가을을 맞으면서 또 이제 가을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를 또 이번에 구매했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참 남과 북이 차이가 좀 그런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풍부하다 보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뭔가 사 입더라도 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데
0: 네.
1: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구원 생활했고. 도인민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무원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양복을 행사 때도 입고 자주 입게 돼요.
0: 네.
1: 근데 그때도 와이셔츠가 몇 벌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해마다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빨아입은 게 한 4, 5년씩 입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근데 한국은 뭐, 해마다 계속 갈아입는, 바깥 쌓입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0: 그리고 그 벌수 자체가 많아서 사실 입는 네. 카운트를, 수를 일일이 세어보면은.
1: 네.
0: 횟수보다도 횟수로 따지면
1: 네네.
0: 훨씬 적잖아요.
1: 네.
0: 1년에 한 벌을 가지고 매일 입는 것도 아니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남과 북에서 와이셔츠를 그래도 수년 동안
1: 네.
0: 입고 사고 해보셨잖아요.
1: 네네.
0: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 같으세요?
1: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호수를 정하는 게 좀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0: 아, 크기가요?
1: 네, 크기 사이즈를 네. 가지고 우리는 뭐 95, 100,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되는데.
0: 그렇죠.
1: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이즈를 했던 것 같지 않고 또 한국은 또 이제 얻을 때 또 M, L 뭐 이렇게 좀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네, 그래 지금은 남북한 차이가 그게 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가장 중요했던 게 한국은 와이셔츠가 이게 천 질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천의 질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0: 원단.
1: 보통 이제 원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천의 이 질이 너무도 이제 좀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 거는 뭔가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질이라는 게 보면 알리잖아요. 이게
0: 네.
1: 네. 그래 시중에 두문이 보게 되면 중국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옷을 딱 살 때는 그래도 국내산을 사놔야 옷이 그래도
0: 네.
1: 입을 때도 품위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0: 그리고 색상도 그렇죠.
1: 그렇죠. 다양한 색상.
0: 분홍색이어도 네. 정말 막 맑은 분홍색.

0: 네. 쨍한 분홍색.
1: 고상하죠. 색이. 네. 한국에서는 이 색감도 넣은 거 보면 저도 와이셔츠가 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있긴 있는데 보면 우리 그 색감 자체가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천한 색깔이에요. 이 색깔 좀 넣으면. 근데 우리 한국의 색감은 좀 참 그 뭐랄까 좀 고상하고
0: 네.
1: 그다음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좀 입어도 편안한 그런 느낌이 가잖아요.
0: 그래서 네. 여기도 남성분들이 출근을 하실 때는 그런 양복,
1: 네.
0: 정장을 주로
1: 그래 입죠.
0: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넥타이나 해서. 근데 다 뭔가 일관된 옷인 것 같아도 비슷한 옷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네. 감각을 하나씩 더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핏이 조금 다르다던가 말씀하신 원단, 색상 네. 이런 게 다른데 이런 유행들이 또 북한에 콘텐츠가 넘어가면서 뭐 드라마나 그렇죠. 영화가 넘어가면서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1: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와이셔츠 살 때마다 보면 우리 깃 있잖아요. 깃.
0: 네. 이게 카라.
1: 카라라. 깃이라. 북한은 일본식 말로 그대로 엘이라 그러는 경우 많아요. 엘이.
0: 엘이.
1: 이런 말 엘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도 엘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은 모양이 다양해요.
0: 아.
1: 앞으로 이제
0: 맞아요.
1: 각이 직각된 것도 있고 어떤 건 뒤로 막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된 것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0: 단추가 달린 것도 있더라고요.
1: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옷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북한에서 다른 형식을 본 적이 없는데 참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네. 다양해. 옷 하나 가지고도 너무 다양해요. 네.
0: 참 이런 거를 이런 사소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하나를 나눌 때마다
1: 네.
0: 여유에서 오는 차이가 여기서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사실 깃 하나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하나를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각자의 감각이 있고
1: 맞습니다.
0: 이것도 다 여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1: 또 그리고 개성을 중시하는
0: 맞아요.
1: 그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다 단체복이잖아요. 다 단체를 고루고루한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옷 입은 걸 보면 있잖아요. 와이셔츠뿐만 아니에요. 신발도 똑같은 신발이 없어. 아참 신기하더라고. 나 그래 그 북한 있을 때도
0: 네.
1: 그 1980년도 그때 제가 대학 가면서 한국의 그 강주 사건 관련돼서 이제 막 TV로 나왔어요. 그때 저희들이 본 게 뭐 시현장보다도 야 도로가 어떻게 생기고 아파트를 보고 사람들이 학생들 옷을 봤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신은 신발이 같은 게 없더라고. 그래 그때 야 쟤들 못 산다고 한 나라가 저기 저렇게 입은 건 잘 입었어 이게 그때는 그런 생각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니 한국 오니까 어쨌든 와이셔츠 하나도 그렇게 차이가 심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드라마 뭐 그런 접하셨던 한국의 어떤 영상물을 보고서 이 옷부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1: 그렇죠.
0: 형제자매 분들도 저는 여러 들었거든요.
1: 맞아요. 그 북한에서 볼 때는 차마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상을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저게 진짜냐 하는데 실제 와보면 다 진짜잖아요.
0: 맞아요.
1: 아, 막 그 상점들 가면 난 어떨 때는 그 옷들 보고 나서 다 같은 옷이 아니라 다 다른 옷이 그 엄청 많아요. 몇천 벌씩 되는데 저기다 어떻게 팔릴까 하는데 다 팔린대요.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
0: 그리고 또 저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이 내돈내산 얼마가 들었냐잖아요.
1: 그렇죠.
0: 이번에 두 벌이라고 하셨는데 43,500원이면은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신 거죠.
1: 그렇죠. 원 플러스 원을 산 거예요.
0: 하나 그러니까 이게
1: 행사처럼 파는 건데 지나가다 보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벌이 그러면 뭐 그 2만 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0: 네.
1: 두 벌을 사면 이번 가을철은 제가 아마 그 두 벌 가지고도 원래는 옷도 있긴 있지만은 두 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아주 거뜬하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뭐 43,500원이라 하면
0: 네.
1: 달러로 치더라도 30달러가 조금 안 되거든요. 저나 뭐 우리 한국 분들이 보통 일할 때 보면 거기서 한 2시간이나 3시간만 그렇죠. 일해도 살 수 있는
0: 2시간.
1: 거예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와이셔츠 하나 살려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시장에서 살려면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일하는 우리 가치가 큰 것인지 하는 걸 더 느낄 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와이셔츠 하나 사는 것도 정말 아무 부담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0: 맞아요.
1: 생각되는 거죠.
0: 물론 와이셔츠 한 장에 우리가 한 시간의 노동값으로 살 수 있는 와이셔츠도 정말 많고요.
1: 그렇죠.
0: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와이셔츠도 있지만
1: 비싼 것도 있죠.
0: 일단 제 주변에는 사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1: 그렇죠. 근데 너무 비싼 거 싸봤자 그렇더라고요.
0: 네.
1: 이 와이셔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거라 하도 이게 저렴한 것들 많잖아요.
0: 네.
1: 이런 걸 자꾸 바꿔서 살

0: 있는 게 더 좋더라고 사실은.
1: 그리고 그런 선택지에도 우리가 색깔을 고를 수가 있고 원단을 고를 그렇죠. 수가 있고 모양을 고를 수가 있는 충분한 네.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까지 남과 북의 차이가 참 커요.
0: 그렇죠, 그렇습니다.
1: 네, 이게 이 차이가 보이면 볼수록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남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오늘 또 준비하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1: 아멘.
0: 네.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1: 네.
0: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정말 그 의복 하나도 아름답고 다양하게 입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믿는 북한은 지금도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리고 특히 옷 자체도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도 하늘과 땅 차이여서 어찌 말로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1: 정말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또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아닌 이 차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그 차이가 좁혀지고 또 우리가 더 기도로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북한의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오늘도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8월 24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 지역이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2에서 26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정태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병든 자와 낙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건강과 가정, 자녀들의 삶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말씀을 읽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정 따라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않

0: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계셨지요? 이번 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감정에 따라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중 유일하게 인격을 가졌죠. 그 인격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격 속에는 감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감정은 사람의 인격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가장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가장 선한 방향으로 통제되어야만 하죠. 이 감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거나 감정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들어가 섞이면 감정은 마치 썩어버리는 생선처럼 깊은 악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죄인에 대해 태형, 매질을 집행하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사람들 간에 시비가 생겨서 태형을 맞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형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첫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는 법입니다. 감정에 따라 너무 과하게 때린다든지 감정에 따라 너무 가벼이 다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더라도 40대 넘게 때리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때리면서 오히려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고 가벼이 대할까 염려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죄인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죄인은 사랑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이 제한해 주신 범위로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4절은 수고한 이들에 대한 자비로운 대우에 대한 법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간혹 교회들로부터 사역자는 청빈해야 한다, 사역자가 부유하면 가난한 성도들 마음 모른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가 곡식을 떨면서 배가 고프면 떨어진 곡식의 일부를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말씀을 유의 깊게 보십시오. 소는 배가 고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을 할 뿐이죠. 그런 소라 할지라도 스스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게는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들을 섬겨야 하죠. 그래서 야곱도 레위에 대해 예언적 축복을 할 때 참 무서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의 제사는 풍족하게 하고 레위를 대적하는 자의 허리는 꺾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하게 연구되고 전해질 것이고 세속의 저항도 굳세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형이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형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법을 다룹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감정을 따라 생각하면 죽은 형의 형수까지 책임지고 그 형수가 낳은 아들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 수고 이후에도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어야 하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홀로 남은 형수의 삶을 돌보지 않거나 죽은 형의 집을 돌보지 않은 죄를 크게 여기세요. 만일 형수를 취하여 섬기고 형의 집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게 하셨죠. 아마 그렇게 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지체를 돌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끝낸 후에는 그 형제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으로 명명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소득을 주지 못하는 선행은 우리의 감정에 사실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일임을 알아야 하죠. 언젠가 우리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평안을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해 기꺼이 마음을 다해 나누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감정은 다스려져야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까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군대는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몰래 쳤습니다. 그것은 매우 야비한 일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치는 것은 강자의 입장에서 매우 손쉬운 일이지만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자들은 손쉬운 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억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과거의 역사 속 아말렉만 아니라 내 안의 아말렉, 내 감정의 아말렉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정은 참 속기 쉬운 부분이죠. 펄펄 끓는 신앙인이 되기도 하지만 금세 그 반대로 싸늘하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감정은 우리 인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 가운데 조심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격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특별히 감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저주하여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이 죄인에 대한 사랑이 온 인격을 다한 사랑이었던 것처럼 저 또한 제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제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선 곳이 하나님의 땅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정 따라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95장, 새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통합찬송가 195장, 새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첫째,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해요. 사랑은 들음에서 시작하지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 가지고 듣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품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남편 생전에는 그의 구원을 위해 죽어지고 썩어지는 적용으로 복종의 언어를 썼어요. 복숭아가 맛이 없다며 던지면 조용히 대답하며 그 복숭아를 주워서 먹었지요. 밥을 다 해놨는데 외식하자고 하면 네 하며 나갈 준비를 하고 외식한다고 했다가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면 또 네 하며 군소리 없이 밥을 지었어요. 남편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편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한 거예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구원을 위한 애통함과 남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반복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리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말씀부터 등지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본성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빛을 멀리하듯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해요. 기억해야 할 사람은 너희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으로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지신 일,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일, 그때 바로의 군대는 물살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지요. 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다단과 아비람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린 일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시지만 자기 힘만 믿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날마다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건지셨음을 기억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둘째,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사모해야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해요. 사랑한다면 듣고 들은 대로 지키려 애쓰게 되지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미 베푸신 은혜를 나열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강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은 9절에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11절에 보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죠? 나일강이 범람하면 온 땅이 비옥해지는 땅이었어요.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던 땅이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0: 사겠다, 열심히 봉사하겠다, 선교를 가겠다 하며 별 약속을 다 해요. 그러다 젖과 꿀이 흐르는 대학에 들어가면 너무도 큰 자유가 주어지니 다들 세상으로 떠내려 가더라고요. 그러니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도 멸망할 땅이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사랑하기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비가 없어도 될 것 같아 내가 탐내는 애굽 같은 땅은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기복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말씀의 인도로 다니게 된 회사에서도 인정우상을 따르는 모습을 회개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여 년간 영육이 무너지면서도 간신히 붙어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큰 사건 이후 주일 예배 지키기를 소망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기복을 따라 묻지도 않고 들어간 직장은 애굽의 종살이 같았지요. 저의 전공, 경력과 아예 무관한 직무는 정확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했는데 저는 완고한 상사의 강도 높은 질책에 눌려 실수를 거듭하며 불안과 우울, 무기력으로 점점 병들어 갔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건강을 잃기 전에 그만해도 된다고 권면했지만 한계 상황까지 제 힘으로 버티다 결국 모든 것을 삼키시는 해고의 심판이 찾아오고서야 출애굽했지요. 직장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채울하지 못한 교만과 악함을 회개하고 세상 성공과 물질을 우상 삼은 저의 거짓된 마음과 믿음 없음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지금의 직장에서도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금 인정 우상을 줬다가 번아웃의 심판을 자초했어요. 주말도 쉼 없이 일에 굴종하며 내 힘으로 물대기에 급급했던 것이 주님의 통치를 믿지 못한 저의 영적 음란이었음을 고백해요. 눈이 심히 피곤하여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저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나누니 인내와 침묵의 때를 조금씩 분별하게 되어 감사해요. 이제 제 열심의 경계를 허물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의 경계를 잘 지키길 원해요. 날마다 하늘의 비를 바라는 순종으로 주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하며 육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매일 아침 업무 전에 업무와 질서와 경계에 순종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건지신 그 일을 기억하고 하늘의 비를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물을 대는 애굽 같은 땅이 편해 보여도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땅이 참으로 복된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말씀부터 등지는 저희임을 뼛속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저희를 건지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님 사랑의 근거로 삼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물을 대는 애굽 같은 땅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나안 같은 환경이 도리어 복된 환경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심으로 언제나 주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사모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맞이하셨지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겟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에는 쉼표가 없는 노래나 쉼표가 없는 문장이 없듯이 쉼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쉼을 지시하셨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피로를 푸는 쉼이 있어야 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가질 때 일정 기간의 쉼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시간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과 마음의 쉼, 영혼과 관계의 쉼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어떤 곳,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지요. 오늘은 진정한 쉼의 시간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오늘 첫 곡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명지 홀리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만든 쇼핑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총명했던 소년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물건을 나르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뜻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던 소년이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들고 있는 짐보다 짐을 담은 가방이 왜 더 무거워 보이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은 비어 있어도 무거웠고 그렇다고 짐을 안정적으로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를 위해 효율적으로 짐을 나를 수 있는 가방을 구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종이가 가벼우면서도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년은 종이로 만든 가방을 어머니에게 선물했고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획기적인 발명이라며 특허를 내라고 권했습니다. 찰스 스틸웰이 만든 세계 최초의 종이 쇼핑백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에서 발명됐습니다. 관심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더 좋은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내 주변에 어려운 생활하는 분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 도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영락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평생에 가는 길 소프라노 김주연 씨, 테너 송금섭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본문으로 나라를 지키

0: 인 일사각오의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한 세계를 여행하는 유튜버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나서 정확한 그 팩트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상위 1%의 삶이다. 물론 상위 1%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것을 그가 직접 보고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영상을 통해서 나누더라고요. 뭐 제2의 애국가로 불리는 아름다운 나라 가사 중에 한 소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난 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이 땅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내가 아니냐라고 노래하는데 정말 공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마 인정하는 그러한 사실일 겁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선조들의 정말 눈물 나는 헌신과 생명을 드린 피를 드린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쯤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라사랑 축제의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수에서 열린 나라사랑 축제였는데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전국지사 합창단 모두가 모여 700명이 그 무대에 서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또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노래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 알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을 뮤지컬로 잘 보여주고 주여 응답하소서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잘 보여주고 우리가 예배 시간 이후에 독립운동가 애국가를 부르게 될 터인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독립군의 애국가를 부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있는데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 그 어둠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함성 잊지 말아야 될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입술을 통하여서 노래하고 그리고 그 공연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독립하게 하였던 그래서 이 민족의 오늘을 이루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삶이고 그 삶을 다시 한번 보여준 어린이들의 공연과 그 마음이 실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1절 또 8.15 광복절을 보내게 되면 저는 그러한 질문 한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독립운동을 하였던 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심령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안위와 평안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신의 수많은 재산을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심지어 가족도 내어놓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 심령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섰을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 모진 고문과 고통과 박해와 탄압이 있었을 때에 나는 그 탄압에 항거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드리고 그 가치관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가 질문해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 시대 때 태어났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참 자신이 없어요. 그 고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니, 나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식들과 아내와 부모님들을 박해한다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도대체 그분들의 신앙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 신앙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의 고백 중 한 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베기겠습니까? 옛날 표현이죠. 나 같은 약졸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겠습니까? 라는 한마디를 나누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누구보다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 스스로는 자신을 졸병이라고 약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약한 사람을 그토록 위대한 삶에 서게 하였는데 무엇이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나라를 지켰던 순국선열들의 그 삶을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같은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고백,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고백, 생명을 드리는 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님께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사명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 사명이 있기에 받은 은혜가 있기에 주신 사명이 있기에 바울이 생명을 두고 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미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니 그것은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니 자신의 생명을 그 사명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미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한 구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 서재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집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어가면서 감옥에서 늘 기도하셨던 나의 오중 소원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일사각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그곳에서 그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발견하였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서 발췌한 설교문과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베기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1938년 봄 1차 평안경찰서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일제경찰의 감시

지혜와 탄압을 받아 여러 차례 일제에 투옥되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1944년 4월 13일 47세의 나이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에 항거하였던 그 신앙의 민족 정신은 당시 나라를 깨우는 일에 큰 힘과 영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963년 공군장 독립장에 추서되기도 하셨죠.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자신이 잠시 풀려나서 평양 상정형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날, 나의 오정목, 오정목 나의 기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감옥에서 투옥되셔가지고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기도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힘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사명자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선조들이 사명 감당하셨던 그 힘을 얻으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또한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능력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힘이 우리 성도님들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목사님에게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사랑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정목 나의 기원이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제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그 은혜와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 상영하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어려서 보는데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모판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이 모판위를 걸을래 일본의 그런 영웅들에게 엎드려 절을 할래, 신사참배를 할래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저 그냥 사진 앞에 머리만 숙이면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모판위를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정말 차마 어린 마음에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각오가 대단한 분이시구나. 어떻게 저 길을 걸으실 수 있을까?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분도 너무 두려웠고 자신도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자신을 약조리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도 약한 사람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저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는데 주기철 목사님께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분의 사랑이 있게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 우리의 인생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나 인생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나를 부르신 뜻을 이룰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 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데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의 일사각오하는 그 힘을 보시면요, 일사각오는 한 번 죽을 결심으로 뜻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내가 생명을 바칠지라도 나의 신앙을 지키리라라는 뜻으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미 이긴 죽음이 일사각오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세를 부인하는 공산당도, 공산당 무리도 그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는 영성을 믿고 부활에 소망하는 신자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일제는 우리 민족을 총각칼로 정복하였고 그 총각칼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진짜 무기였습니다. 너 죽을래? 너 죽일 거야? 생명을 위협하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잡혀갈까 봐 나서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이 다칠까 봐 눈을 감게 합니다. 일본 제국은 그렇게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대부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무기가, 두려움이라는 무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책임지신다, 죽음 위에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세를 부인하는 공산당도 그 무리도 자신의 이념을 위해 목숨을 바쳤거늘 어떻게 영생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의 세력은 멸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 생명을 영원히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기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아서 나는 죽음을 이긴 승리자가 되었다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리라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영원히 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 모진 고난과 순교까지 나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을 이기

이신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과 3.1운동의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인 신석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분이 끝까지 이 3.1운동을 동참하는데 도장을 찍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 그렇게 정치적인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3.1운동에 동참하시는데 이제 그 도장을 찍으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도장을 찍는 것은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심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당시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의 이 신앙을 보면은 내 세대에 반드시 독립이 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미래를 확신하지 아니하고서라도 내가 독립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독립을 심기 위하여서 내가 도장을 찍겠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고 내가 심고 내 생에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며 이 나라의 독립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신앙의 죽음을 이기는 신앙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마 순교자의 삶을 살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한 분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는데요, 내 생명을 드릴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우리가 갖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사명 담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나를 위해 살다가 저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무엇하고 왔니? 주님, 저는 저를 위해 살다 왔어요. 나 세상에 많은 것 가져봤어요. 세상에 많은 것 누려봤어요. 내가 세상에 남긴 것 좀 있어요. 이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부족해도 예수님 위해 살려고 노력했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감정과 내 삶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살아보고 했었어요.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천국 문에 서야 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생명은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내 감정이라도 죽이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땅에 묻으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다 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화평으로,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열매들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옵나니 우리의 삶을, 내 감정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나의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목사님의 신앙을 살펴보니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정해진 영광이 있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긴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푯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미 그에게 정해진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규철 목사님의 오종목 나의 기원이라는 마지막 설교회에서 이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두려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사실 양보하는 건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도 신사참배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하였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내가 심사참배를 거부하였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심사참배에 참여하는 한 명이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넘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지글철 목사님은 지금 당하는 모진 고통보다

0: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장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미 정해진 영광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피하다가 앞으로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견디어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생명이라도 바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받는 고난에, 현재의 고난에 비유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목사님의 설교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장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신 영광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목사님이 정말 어려웠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자신에 맡겨진 가족이었습니다. 노모와 병약한 아내와 자신의 네 명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 혼자 가서 선교하고 순교해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신락 같은 가능성을 보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딸들, 아내, 우리 가족들 생각해 보면 그 길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내어놓고라도 그 길을 가는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이미 주님의 손 안에 나의 가족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노모와 자녀와 아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녀에 대한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기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장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지어 가족과 전투를 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내 자녀들 책임져도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맡아주신다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욱더 복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자녀에게 맡기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전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장차 주시는 크신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회 안에 가득한 분열과 갈등, 미움과 아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8월 24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우리의 신체 일부 중에 가장 먼저 세상을 감각하고 깊이 교감하는 기관. 우리 신체 일부 중에 외부로 드러난 뇌가 아닐까라고 불리는 기관. 거친 세상과 바로 대면하지 않도록 가장 앞장서는 기관.

우리 몸의 부위 가운데 가장 빨리 늙고 그 늙음의 기세를 감추기에 가장 힘든 그런 부분. 우리 발이 돌부리에 걸려 아파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것은 맞습니다. 바로 손이죠. 검은 손, 매너 손, 신의 손, 보이지 않는 손, 손에 대한 여러 표현만 봐도 다양하고 솔직한 표정을 지닌 바로 신체의 기관, 손입니다. 특별히 어제 또 그제 주말에 수해를 입은 거제도와 경남 지방에 너무나 고귀한 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토사를 치우고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다시 세우는 자원봉사자님들의 손이었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도 저희 거제도까지 오신 분이 많대요. 천리길을 달려와서 기꺼이 땀 흘려주는 그 손길들 덕분에 농부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복구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이 따뜻한 손길처럼 성경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붙드시고 세우시는 위대한 손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손, 주의 손입니다.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욥기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맞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크고 든든한 손이 오늘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오늘 이 아침 그 따뜻한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손길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겠죠.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저희가요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손을 같이 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주님의 팔에 안겨가는 것입니다. 힘있게 고백해볼까요? 오늘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가슴을 열고 우리 힘있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어 달려가는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너무 바쁘고 고단하다 보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 그 주님의 팔, 주님의 온기를 자주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힘으로만 세상을 헤쳐나가다가 지쳐 넘어지곤 합니다.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은 길을 걸을 때 늘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하죠. 주위 사람들이 혹시 손이 불편하셔요? 라고 오해할 정도였는데 누군가 이유를 물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하죠.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이성봉 목사님의 이 꽉 쥔 주먹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하고도 구체적인 그 믿음의 표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복된 이 아침 거친 세상과 가장 먼저 대면할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붙잡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주님, 주님의 팔 안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손을 한번 꼭 쥐어보셔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8월 24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팔 안에 우리가 안겨 걸어갑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오프닝 링크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명 이상에게 공유하시는 분들을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 지부장이신 9412님 오프닝 한 주간도 주님의 팔에 안겨 살고 싶습니다. 5123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4890님 말씀을 사랑하며 한 주간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 일상 가운데 꼭 함께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5276님은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친구와 5년간 연애를 했었는데 어제 헤어지셨대요. 마음이 많이 힘든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좀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저를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또 남자친구의 마음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면 어디를 가시든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하면서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해 주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옹기장이의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찬송가 데이. 많은 찬양들을 또 찬송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고 세우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6998님 60평생 주님 손에서 정말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 손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손에 있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3154님 출근길 방송과 함께 큰 축복입니다. 인문학책 선물도 잘 받았습니다. 잘 읽고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낼게요. 다짐하셨는데요. 3154님의 문자가 힘이 됩니다. 6089-7321-5835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찬양 찬송은 아니지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여러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주님께서 그 손을 우리가 정말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해보고요. 잠시 후에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은 선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이죠. 알람을 한 번 더 끌지, 그냥 일어날지, 피곤한 얼굴로 인사를 건넬지, 말없이 지나칠지, 저녁에 소파에 몸을 던질지, 잠깐이라도 하루를 돌아볼지. 그런 사소한 결정들이 모여 하루를 만듭니다. 우리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음악, 식사 후에 마신 차 한 잔, 하루 끝자락에 발견한 답장, 문자, 크지 않은 장면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루가 조금 환해지는 걸 느끼죠.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구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결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한 발 늦추는 용기입니다. 계산대 앞에 긴 줄에 서서 살짝 미소 지으며 차례를 기다리는 일,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못했더라도 늦어서 미안해요 한 줄을 덧붙이는 일, 친절은 늘 작게 시작하지만 그 여운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바쁘고 팍팍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더 친절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따뜻함은 여유의 부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도, 마음이 복잡할 때도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따뜻함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살립니다. 뾰족한 날이 서 있는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고르면 그 말이 먼저 내 귀를 스치지요. 그리고 성급한 판단 대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을 택하면 마음의 속도는 느려지고 숨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선택된 하루는 비록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견딜만해집니다. 체온이 조금 올라간 날처럼 버틸 힘이 생깁니다. 물론 따뜻하게 사는 선택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길 권리인가? 관계인가? 편리함인가? 사람인가?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동하는 걸 미룰 뿐이지요. 저녁이 되어 하루를 접을 때의 완벽한 성과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대개 온기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잠깐의 배려, 스스로에게 건넨 작은 위로, 그 온기들이 모여 오늘을 지나오게 했다면 그날은 충분히 잘 산 날입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선택이란 매번 옳은 일을 하는 결심이 아니라 늘 사랑의 방향으로 한 걸음 기울어지는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에 버튼을 누르고 있는 손처럼 아주 잠깐의 선택으로 삶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틈으로 우리가 잊고 살던 온기가 미소 지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 축복 모두의 것이기를.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여러 선택의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오늘 가슴속에 기억나는 일은 따뜻하게 다가왔던 그런 감동적인 일, 어떤 성과, 해냈다, 안 해냈다, 못했다, 잘했다, 뭐 이것보다도 어찌 보면 나의 그 마음의 온도를 조금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그 따뜻한 선택의 결과.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요. 그냥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아유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야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따뜻한 감동과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이렇게 크게 기억되는 그런 아침 되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예, 바쁜 일상이지만 이 아침에 여러분이 또 작은 친절과 여유를 선택하는 그 용기가 참 중요하겠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사와 미소도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한 아침의 쉼표. 또 올해 있었던 그 작품 중에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사랑받았던 작품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새롭게 이 아침의 쉼표 또 새로운 묵상이 또 여러분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우리 황미경 사모님 응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함께하면서 아침에 쉼표 영상 다시 듣고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쉼표라고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이오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이 아침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정말 주님의 손이 느껴진다면 말이죠. 0432님은요 오늘 눈물이 나신대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피디님 저요 오늘 환갑입니다. 60년 이 손을 꼭 잡고 인도하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야, 그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은혜의 한복판에 계신 거 아닌가. 이 월요일에 정말 주님의 손을 정말 잡고 가고 계신 것 같아요. 1184님도 주님 우리 가족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문자가 참 도전이 됩니다. 오늘 샵 1069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오프닝 말씀 보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아침 우리는 또 겸손하게 이 하루를 꾸벅꾸벅 걸어갑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합니다. 영적인 오른손을 꽉 쥐어보는 그런 복된 월요일 아침 보내십시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남자 선수가 여자 육상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고난 성별보다 본인이 주장하는 성정체성을 중시하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남자로 태어난 선수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되었다며 100m 및 200m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1, 2등 메달을 싹쓸이 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 남자 선수들과 나머지 여자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 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염색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생물학적 차이를 갖고 있죠. 유력 후보였던 여자 선수 세니나는 박탈감이 아주 컸다고 전해지는데요. 미국 듀크대 법대 교수는 타고난 성별보다 소위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성정체성을 기준으로 남자를 여자 선수권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여자 스포츠 경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흔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쉽게 경계심을 품지 않는 넉넉함,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 그리고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주변에 아낌없이 나눠줄 줄 아는 자발적인 친절함 등인데요.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온몸으로 경험하며 자랐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도 자연스레 온기가 담기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훨씬 더 슬프다. 우리는 이미 비할 데 없는 크나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받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우리기에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랑을 베풀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면 어떨까요?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이어서 사랑을 나눠요. 위로부의 찬양 두 곡 함께 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성경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줄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넘쳐 흐르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요, 주님,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고 싶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월요일 아침 이 시간 풍성한 찬송과 또 찬양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갈 텐데요.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셔서 오늘의 말씀 카드 먼저 받아가시고요. 또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죠.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옹기장이 찬양단의 또 뜨거운 찬양, 이화여대 정자용 교수님의 은혜로운 찬송가 특강,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정말 풍성한 찬양과 퍼포먼스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선물 또 경품 추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전 신청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찬송이라고 보내셔서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가족, 지인, 친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오시는 인원을 꼭 입력해 주시고요.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올 여름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필사하는 가운데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필사하시면서 받은 은혜 또 감동들을 후기로 미리 보내주시면 사전 추첨을 합니다. 이 경품 중에 상품권이 있는데요. 사전 후기 접수를 해주신 분에 한해서 이 상품권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올여름 극동방송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105번님, 찬양 콘서트 신청했습니다.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마음껏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1273번님, 찬송가 콘서트 신청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3911번님, 광주 북문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9917번님도 신청해 주셨고요. 우리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출책 노기근 집사님, 오늘의 만나를 사모합니다. 강성자 권사님, 갓모닝 시원해진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6925번님, 오늘도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0235번님, 우리 막내 주승이가 찬송가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협창단의 광팬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주승 친구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린협창단의 앞으로의 멤버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보면서 9918번님 옹기장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영원히 찬양드리세 옹기장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의 기적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기적이 계속 연속적으로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물 위를 걷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에 딱 올라왔을 때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다 기적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러분, 재촉이 재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어떤 굉장히 좀 의도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재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재촉을 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건너편은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외쳤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빨리 너희들 건너가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으니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막 추앙하고 떠받들게 되면 여러분 믿음 없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 왕이시다, 임금이시다, 드디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우리나라를 건지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 자리 빨리 피해 떠나 하고 재촉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때 산에 홀로 남아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좋아하고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호응하고 좋아하고 자신의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깊은 내면의 기도를 저는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배워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나의 소원 성취,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오늘 고난을 당했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고생을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몇 시에 오셨어요? 밤사경에,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밤과 낮을 4등분해서 생각했어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그리고 1경, 2경, 3경, 4경. 4경은 몇 시일까요? 3시부터 6시. 여러분, 3시부터 6시 이 기간은, 이 시간은 가장 깊은 어둠이 자리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밤사경은 단순하게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부터 바람 때문에 배 타고 가다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 풍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노를 힘껏 젓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밤새 시달렸어요. 그런데도 바람이 잦아들지 않아요. 이제는 밤새 노를 젓다가 몸부림을 하다가 이제는 기운도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번아웃 되었을 때 그것을 의미합니다. 밤사경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나의 모든 기운을 빼앗아 가버린 바로 그때, 사랑하는 우리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밤사경을 혹시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관계에서 상처 입고 실망하고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울어도 보고 소리쳐도 보고 죽을 힘을 다했지만 그러나 좌절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육아의 문제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혹시 이 밤사경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셨는가 하면 바로 그때 밤사경에 있는 힘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은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녹초가 되었을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많이 지쳐있고 번아웃 되어버렸고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듯한 그 삶의 환경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때 찾아오실 거예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시거든요.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라요. 아마도 그들은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죽음의 거의 끝자락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보고 와, 우리가 죽음의 세계에 지금 들어왔나 하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무리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 18편 15절, 65편 7절, 89편 9절, 104편 6절 7절, 107편 23절부터 32절. 제가 두 군데만 골랐어요. 시편 89편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니 사람들이 벌벌 떨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바람을 잠재우고 풍랑을 고요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니, 나다, 나 얘들아,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나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을 자신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예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나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적인 하나님의 어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멋멋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어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안심해도 돼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우 불안해요. 우리는 안심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위험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해서 바다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나 바람에 일렁이는 그 거친 파도, 흰 거품을 내뿜으면서

베드로를 향해 달려오는 그 파도를 보고 그냥 무서워서 그는 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위험하지만 도전적인 믿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배에 앉아 배에 가만히 있는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가서 출렁이는 그 바다로 걸어가서 저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 거친 바다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물 위로 출렁거리는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기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안정된 이 자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저 주님 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도전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안처럼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거센 바람이 이는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주님을 향해 오늘 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니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갈 때는 그 무리를 뚜벅뚜벅뚜벅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하고 가면 믿음의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도 우리는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해서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살피다 보면 그게 너무 무섭거든요. 이게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에 빠져버려요. 흔들리는 물결처럼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분의 얼굴에 내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오느냐,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 손잡아서 붙잡아주시면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따뜻한 말씀을 해주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어? 믿음에는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따뜻한 언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구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 같으면 처음부터 혼내고 그 다음에 건져주든지 이 믿음 없는 놈아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건져주시고 나중에 말씀 주세요. 김창옥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세요. 해남 분이세요. 어린 시절에 자기 누나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갯바위 올라가서 놀다가 그냥 미역 있는데 거기 쭉 밟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옷도 다 버리고 그냥 더러운 것들 더덕더덕 붙이고 집안으로 왔을 때 엄마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첫마디가 이렇게 하더랍니다. 아야 뭐다로 살아왔냐 죽어불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외국 엄마들처럼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Are you okay? No problem. I love you.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너 괜찮아? 아이고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너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는 여러분 돌려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뭐다로 살아왔냐 죽어불제 이 말은 아이고 안 죽어서 정말 다행이다. 너 안 다쳤어? 이렇게 살아왔으니 정말로 참 고맙다.

그런 뜻이죠. 제가 작년에 허리 다쳐가지고 갯바위 올라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허리 부러졌을 때 제가 이렇게 다쳤다고 얘기하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이고 목사님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만하게 다행입니다. 아유 빨리 잘 나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두 번째 부류 사람들, 뭐다로 거기 올라갔어? 고기도 안 잡으면서 뭐다로 거기 올라갔어? 예. 여러분 뭐다로 거기 올라갔어? 이것을 완도 방언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 속에서 이 말을 저는 캐치를 했어요. 뭐다로 거기 올라갔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뭔 빙하로 거기 올라갔어? 그 말이에요. 제가 제자들 틈에, 배 안에 있는 제자들 틈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 가만히 그냥 배 안에 있지 못하러 기 나가갖고 저렇게 또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예. 아니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참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언어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22절에, 27절에, 31절에. 즉시는 물론 시간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즉시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가장 적절한 때를 의미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판단하셨기 때문에. 야 너희들 빨리 가, 즉시 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믿음의 상태로 계속해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즉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잡아주셨잖아요. 모두 다 성경은 그것이 즉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즉시 개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즉시는 내가 생각하는 즉시, 빨리, 아, 지체하지 말고 주님 당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 우리 주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 때가 가장 적절한 때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저는 32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2절 읽어볼까요? 32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 안에 왔을 때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과 동행해 주시면, 바꿔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면 바람은 잔잔해질 것을 믿습니다. 바람이 맥을 추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아무리 거친 풍랑이 밀어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맥을 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0: 통해서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거친 파도도 무력화되고 잔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리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흔들립니까?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계시기만 한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를 향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안해도 괜찮고 두려워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 신방을 갔어요. 그분을 내가 뵙고 오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살았나? 어떻게 여기서 두 딸 그렇게 키우고 살았나? 그분을 바라볼 때 항상 웃는 얼굴이었거든요. 삶이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지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분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신 말씀 한마디, 그것 먹고 그것 붙잡고 그 힘 의지해서 살아오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신다면, 주님 저 괜찮아요, 저 이겨낼 수 있어요, 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드란.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 이 삼손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끈질기게 캐묻습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일곱으로 묶으면 힘을 잃는다고도 했고요. 새 밧줄로 단단히 묶으면 된다고도 둘러댔습니다.